0: 예. 유튜브에 4루535455 쓰시는 분께서 MBC의 손석희 12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라니.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방금 들은 럭키맨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그 첫 번째 곡으로 에머슨 레이큰 파머의 럭키맨을 들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예, 유튜브의 이지님. 이 시간에는 꼭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바깥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핸드폰. 헤드폰 맞죠? 예예. 예. 근데 이거 하고 다니실 땐 특히 길거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자동차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님. 문자 6208 쓰시는 분께서 대학 전공 조리과

0: 졸업하고 23년 동안 요리하고 있습니다. 3D 직군이라 알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연복 셰프의 인생에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꾸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예. 문자 2526 쓰신 분께서 아까 김기태 씨의 나무가방 노래 듣고 가사가 너무 슬퍼서 잠시 차를 세우고 눈물을 훔쳤다고 하시네요. 이야,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유튜브로 한 분은 이연복 셰프의 주방 혈투 이야기가 이소룡 얘기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위험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봤더니. 예. 그런 일은 더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유튜브의 맛소금 대장님, 20대 시절 늘 이연복 셰프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때 셰프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하셨다고요. 배고프지 않냐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무료로 주셔서, 아, 정말입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20대 좋은 추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겠죠. 요즘은 식당에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유튜브의 주운주님, 추석 연휴 있는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는 좀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여러분께 넉넉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후폭풍 속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라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사의를 수용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난맥상을 검증하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예고했고 추석 이후에도 도심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화돼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관행적 위반에 대해선 양성화를 통해 농지 이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라며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폭스뉴스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주가 미국의 이란 전쟁 확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키도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2: 난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자, 오늘 먼저 정치권 소식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김정호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4: 예.
3: 네. 그 아마 청와대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했을 텐데 좀 저희는 뜻밖이거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4: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갑자기 예정이었던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5: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네, 이 한마디가 전부였고 사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등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부족함과 책임을 수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겁니다. 또 최근 개각 관련 논란과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지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난 걸로 풀이됩니다.
3: 인사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뒤에 이 전직 보좌관들 탄원서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4: 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선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의원직 제명과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낸 날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또 탄원서 제출에 대한 KBS의 보도 직후 민주당 과방위 의원실에서 항의

0: 변화를 한 걸 두고도 언론 탄압이라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1: 김승원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0: 오늘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인사시스템의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공식 창구를 통해 정부와 의견을 나누겠다며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2: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단순 비평이 아닌 여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김민석 대표가 알았다면 인명 강행을 반대했을 거라면서 이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그러면 김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하고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0: 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3: 네.
0: 탄원서에는 재작년 김 전 후보자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또 상습적인 폭언, 욕설, 별도의 청탁 정황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김 의원이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들을 만나서 탄원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함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인 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런 탄원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의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 모두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김 의원 낙마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3: 이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낙마하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건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 내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말씀하셨듯이 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는데요.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보안 필요성을 언급한 순간 이미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검증 과정을 더 두텁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탄원서를 실제 청와대가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을 하고
5: 네.
4: 인사권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인 거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0: 청와대로서는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정부 요직 곳곳이 비어있는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울러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고심 중입니다. 강수석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지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관인 만큼 인사에 있어서 여러 검증과 사회적 동의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그렇군요. 당분간 이 청와대가 인사 관련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김 기자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조금 전환시켜보죠. 민주당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야권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은 없다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못바가 언급했는데 이걸 두고 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 건데요.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6: 헌법상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던 연임을 두고
5: 끈질기게 프레임을 씌워온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도 연임하지 않겠다.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셨습니다.
0: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말을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비꼬면서 여당의 개헌론 카드를 국면 전환론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1: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하겠다고 했냐 이렇게 우길 겁니다.
0: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 김태우 의원이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최근에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김민석 대표하고 만났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공개 충돌을 빚은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추 지사가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자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맞섰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추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모범이 될 거라 믿는다고 추켜세우면서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언 말미에 품격 있는 정당 내 토론 문화를 강조하면서 미묘한 분위기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2: 멸칭이라든가 또는 품격 있는 정당 내의 토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특히 지도부는 더욱더 그리고 당원들 일반이 모두 다 현재의 상황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꿔내겠다면서도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주질 못하는 게 제 성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6: 왜 떠넘기면 될 일을 혼자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 북부 예산 1000억 원대 확대와 지방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정부 세입기반 확보 등을 당에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순방 소식도 있어요. 전해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 뉴욕과 멕시코 순방에 나섭니다. 먼저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엔 개혁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요. 또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여러 방식으로 접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정을 마치면 23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국내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순방을 통한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서 10주 만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파병 등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부정평가는 63.4%로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1%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3: 자, 그리고 끝으로 순방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 만났다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0: 네, 이 대통령과 조이대 대법원장은 오늘 김성수 신입 대법관에 대한 임명식을 계기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에 대법관 재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한 뒤 첫 공식 대면입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별도로 차담도 나눴는데요. 아직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이 갈등 이후 직접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3: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종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7: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추가 논란에 대해 경찰이 의혹만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3: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를 찾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의 농민이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0: 잊기 힘든 경우 등 경면 위반일 경우에는 일괄 처분하는 대신 자진 정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1: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업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농사 짓겠다며 거짓 계획서를 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사놓고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려 땅을 놀리거나 남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투기로 보고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농업법인을 세워 부동산업을 하거나 여러 명이 경매로 땅 지분만 쪼개고 사들여 불법 임대한 경우도 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경미한 법 위반 토지에 대해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2: 투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1: 고령의 농민이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쉬고 있는 농지 등에는 전수조사 이후 자진정비할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경작하거나 스스로 땅을 팔 기회를 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전용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도 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추인을 통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 등으로 꾸며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 쓰는 것처럼 위법 의도가 명백하다면 땅을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당정은 연말까지 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 중이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데도 열려 있다고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가 전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모드이고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면서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3,000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열린 2026 서울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 새로운 녹지를 휘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3: 그제 경기 안성시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상을 나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MBC 2시 뉴스 한국 비드랩 쉘튼 인터내셔널 하나증권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5: 할머니, 종로 5가예요.
6: 종로 5가?
5: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6: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7: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8: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화학 안 어렵다 수학 화학 안 어렵다
10: 아하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물리 화학 안 어렵지
9: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우주 공학 알고 싶다
10: 깨우쳤다 달았네 AI
11: 평일 야젠 오승훈의

0: 이가 저가
1: 몇 시인지 알려다오.
2: 11시 5분.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일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짧은 수필을 공모했는데요. 당선작들 제목만 읽어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두 번째는 만보기 숫자 절반 이상이 물건 찾기다. 세 번째, 일어섰다가 용건을 까먹어 다시 앉는다. 이럴 때는요, 세월을 탓하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냈을 때 나 아직 괜찮은데? 스스로 격려해 주는 거죠.

홍진영의 비바 라비다 들으면서 9월 21일 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노인들이 쓴 수필 제목을 소개했는데요. 일어섰다가 용건을 까먹어서 다시 앉는다. 비슷한 경험 많죠. 뭐 검색창 열었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잠깐만 뭐 검색하려고 했지? 한참 막 생각하잖아요. 9월 21일이 오늘은 또 치매 극복의 날이거든요. 앞에서 했던 말처럼 약해지는 기억을 자책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나 아직 괜찮은데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랍니다. 우리 4913님께서

0: 선 안녕하세요. 시장 닭강정 집인데요. 매일 MBC 라디오 틀어놓고 잘 듣고 있어요. 주문 대기하는 손님들도 손태지 목소리 아니야? 아는 척 하시네요. 손트라 소개도 해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설마 제가 아는 그 닭강정 집인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마포 쪽에 망원시장에 그때 갔을 때도 손트라 응원을 많이 해달라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 아산 쪽에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끝나고 막 이제 알아봐 주시고 뭐 이런 인사를 해 주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아, 손트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 주시는 분들 오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도 우리 손트라 가족들 이야기로 꽉꽉 채울 거고요. 우리 3, 4부에는 또 클럽하우스 영업합니다. 주로 불금 아니면 불목 주말을 앞두고 저희가 클럽하우스를 여는데 월요일부터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여러분 어서들 입장하세요.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1: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3: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2: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손트라와 함께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받더라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차곡차곡 잘 모아서 또 주말에 손트라 차트쇼에 방영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또 주제 테마와 맞게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요리하면서 문자 주신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6076님께서 요즘 철이라 꽃게찌개 끓이면서 방송 듣습니다. 고춧가루 팍팍 넣고 매콤하게 보글보글 맛있겠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이야, 지금은 아직 끓이고 있는 단계인데 그 꽃게에서 그 해물 깊이 우려내는 그 맛을 지금 위에서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진짜 시원할 텐데 맞겠죠? 우리 4374님께서는 고구마 삶느라 불 앞에 앉아 있어요. 연기 때문에 매워서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근데 고구마를 일반적으로 삶는 게 아니고 그 밖에 거의 그 아궁이 같은 데다가 이 캠프파이어 정도 크기에 큰 이제 불 안에다가 이제 또 고구마를 많이 넣어 두셨나 봅니다. 저거 타이밍 딱 맞게 빼야지 이게 막 물론 너무 뜨겁겠지만 딱 열었을 때 그 김이 팍 퍼져 나올 때 아우 그러면서 한입 베어 먹을 때 그 달달함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2676님께서 벌초 간 남편 기다리며 점심으로 국수 준비하고 있어요. 추석에 아들과 같이 가라 해도 굳이 혼자 가네요. 산은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무사히 마치고 온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퇴근길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서 신청해요.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그렇죠. 산에 혼자 가면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또 특히나 어두울 때 가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늘 이제 다닐 때는 뭐 군대에서도 3인 1조로 다니거든요. 한 명이 다쳤을 경우 한 명이 보살펴주고 한 명은 구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누가 있어야지 조금 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이거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아내분이 나도 갈게 하면서 같이 가주시면 더 감동받지 않을까.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요.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또 가을이 되니까 우리 플레이리스트들이 또 가을 계절에 딱 맞는 노래들로 점점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봅니다. 아,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7650님께서는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다시 밀어넣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정말 그냥 한번 이제 가을 맞이하면서 옷을 한번 쫙 그 옷장을 뒤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꺼내셨는데 꺼내놓고 딱 보니까 이야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약간 한숨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가을 맞이 또 옷 정리도 많이들 들어가실 텐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문자는 248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제 부산역에서 부모님께 휴가 신고를 하는 장병을 보았어요. 늠름한 모습에 시민들 모두 박수 쳐주었고 부모님 품에 안기는데 주변 분들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네요. 저도 울었어요. 태진님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이게 원래 해병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부모님 만날 때 이제 그 저녁 신고를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전통 문화가 있는데, 저는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고, 그리고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 저녁날 나오면서 모든 부대 장병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일렬로 이렇게 쫙 서줘요. 서주고 다 이제 한명한명 인사하면서 나오는데, 아, 그게 좀 꽤나 걸린단 말이죠. 예, 꽤나 걸리는데, 우린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게, 그거를 다 인사를 다 해야 되고, 대대장서부터, 모서부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저씨거든요, 서로. 아, 무슨 뭐, 대대장, 뭐, 소대장, 뭐, 이런 게 어딨어. 심지어, 우리가 바로 옆에 의장대대가 같이 있었는데, 의장대대 대위가 저보다 동생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중사가 저랑 동갑이었단 말이죠. 나 이제 딱 전역할 때는 그때 돼서, 아, 우리 동갑이잖아, 친구야. 이러면서, 와,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 이게 그 군복을 입고, 상사로 있으니까, 조금 약간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 그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거를 못 느끼다가 딱 이제 전역을 명받고 인사를 나눌 때는 그냥 아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2082님께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표님 눈치 보면서 컴퓨터 화면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만 한쪽 귀는 몰래 라디오에 총끝 세워놓고 있답니다. 대표님이 오면 얼른 볼륨을 줄이고 지나가시면 다시 살짝 올리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라디오 듣는 재미가 꽤 쏠쏠하네요. 오늘도 일하느라 조금 지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창민의 노래 들으면 힘이 날것 같아요. 발바닥 불나도록 신청합니다. 아마 지금 라디오 듣는 거는 지금 뭐 이제 여유는 있으시겠지만 아마 일하는 모습은 정말 발바닥 불나도록 오늘도 일하시겠죠? 우리 2082님의 신청곡 이 노래 대표님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살짝 뭐 어깨춤이라도 추면서 들어볼까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나는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은 뜨거운 경상도 사나이. 나는 사나이, 전라도 사나이. 끼쟁이 남자지만 마음은 순정남, 전라도 사나이. 나는 사나이, 충청도 사나이. 느리게 보이지만 언제나 1등, 충청도 사나이. 나는 사나이, 강원도 사나이. 수줍음은 많지만 열정 넘침은 강원도 사나이. 어디라도 달려간다 휘파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정열로 사랑을 찾아가는 이내 마음은 언제나 사나이 청춘.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이찬원의 사나이 청춘 전해드렸습니다. 야, 이게 또 지역마다 물론 말투와 뭐 이런 그 우리가 아는 그 성격들, 뭐이 사랑의 표현들, 고백 방법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그 꿈, 그리고 그 노력. 이거는 이 마음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해서 뭔가 다 주고 싶고, 뭐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먼저다. 이거는 뭐 지역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재미나게 풀어놓은 사나이 청춘 오늘의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7353님께서 여기는 청계천입니다. 함께 한국사 공부했던 선생님들과 서울 성곽길 걷고 내려와 시원하게 바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곁엔 손트라도. 같은, 옆에 다른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손트라를 들으면서 걷고 계실까? 너무 감사하고, 뭔가, 약간, 7353님, 손트라 홍보요정 느낌이 살짝 납니다. 예, 우리 7420님, 옆집 농가가 올해 상인과 계약이 안 되어서 제가 좀 도와줬는데, 완판됐어요. 짝짝짝짝. 이제 배달 다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아니, 조금 도와준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은데요. 완판까지 됐다고?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7420님, 그분께서 엄청 감사해하실 것 같아요. 9267님은 어제 저녁 집앞 상가에 있는 떡집에 들렀는데 송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어제 사온 송편으로 간단히 먹었어요. 송편 속으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꿀, 깨, 콩, 밤. 저는 다 좋아요. 했는데 저는 깨하고 꿀 같이 들어간 거좀 좋아합니다. 예, 네, 그게 제일 맛있긴 한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전딱그 정도가. 근데 송편 그 피가 저는 너무 또 두꺼우면 이게 먹기가 좀 그렇고, 좀 얇지만 안에 깨하고 그 꿀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아, 진짜 맛있다. 1345님께서 추석 앞두고 배포장 작업하면서 듣는 손트라 방송. 즐겁고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보랏빛 엽서. 뭔가 막 신나면서 뭐 달리는 노래는 아니지만 뭔가 흐르게 되면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오늘은 손비나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몇 개만 좀 더 소개해드리고 2부 마칠게요. 8308님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송일이 늘어나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졸립고 몸이 피곤한데 커피 한 잔 생각납니다. 정말 이번 주만 지나면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말 내 네, 그리고 오늘부터도 더 분주하게 이동하시는 분들, 뭔가 이런저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9031님께서 손태진님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선별하는 일하고 있는데 너무 졸리네요. 신나는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노래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84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푸른 남강이 흐르는 경남 진주입니다. 요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벨리댄스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요번 발표회 곡이었던 신승태의 증거 신청합니다. 아마 이 소식 들으면 승태씨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저희가 꼭 전하도록 하고요. 우리 3, 4부는 클럽하우스로 달려볼게요. 추석 앞두고 장 보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시장 다녀오신 분들 모두 모여주시고 우리 신승태 증거 듣고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지휘 책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철호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0: 황사 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윤기 부친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수사팀원도 함께 송치하고 이 사건 전 스토킹 신고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선 감찰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간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우리 군의 지뢰인지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측에서 떼내려온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미상폭발로 다쳤다며 간부 2명은 응급헬기로 긴급 후송하고 1명은 육로 이동 후 헬기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 실장을 향해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졸업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할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제 경기 안성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진술을 또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남성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페달을 착각해 오후 조작했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남성이 이후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가 다시 원래 진술에 가까운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정부가 담합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으로 경고나 시정명령, 과징금으로 벌점을 5점 넘게 받은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조달청 같은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대한민국엔 대도시 외에도 여행명소로 성장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더 좋다의 배터와 마을을 뜻하는 리를 결합한 사업이죠. 지역 여행의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해서 흥미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걸 경험한 방문객들은 그곳에 또 머물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활력을 충전하는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라디오 전취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2: 아이고야.
3: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그러시구나.
3: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1: 정말 재밌구나.
2: 지금 알았어요?
3: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2: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벌써 4시 5분이구나.
2: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3: 같이 가요.
1: 그러시구나.
3: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4: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어서옵쇼! 우리 손트라 3부 시작합니다. 우리 1432님께서 손트라 클럽하우스 너무 재밌어요. 테디가 문제 푸는 코너도 같이 맞춰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다음 주에는 무슨 피플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아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또 클럽하우스 아까 잠깐 예고한 대로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추석 앞두고 장보는 분들 많으시죠? 마트나 시장에서 장본 분들 또 아니면 장볼 예정인 분들 어서 모여주시고요. 내 카트 안에다가 뭘 담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서 이번 추석도 메뉴는 뭐가 될지 마음껏 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노래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투데이 추석 앞두고 장 보는 분들을 위한 보기 보기 장보기 비플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시장, 뭐 마트, 추석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노래 들으면서 출발해볼까 하는데요. 김소유의 성질머리 어떨까요? 바로 달려보고 클럽하우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뉴스. 오늘은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들 좀 소개해볼게요. 0748님께서 이번 주가 벌써 추석이네요. 친지분들께 드릴 과일을 사러 청과시장에 나왔는데 과일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사과, 배, 세트가 나을지 메론이 나을지 텐시 뭐가 좋을까요? 고민하며 이 넓은 곳을 몇 바퀴 돌았더니 땀이 한 바가지 쏟아집니다. 이러면서 야 요새는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을까요? 아 이러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예뻐 보이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멜론 이 포장돼 있는 모습인데 아 멜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근데 약간 그 모듬 과일 세트 이런 게 좀 더 좋으려나?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거 맛보시라고. 아 근데 그럴 때는 몇 개는 몇 가지는 맛있고 몇 가지는 조금 덜 달 때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도 올바른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클럽하우스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6933님은 명절 다가와서 북적거리는 전통시장 나왔어요. 물건이 많고 신선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사연들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통시장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정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라도 더 얻으실 수 있어요. 375 하나님께서 저는 마트에 왔어요. 추석 분위기 물씬 풍기는 선물 코너는 복작복작합니다. 한쪽에 이어폰 꽂고 방송 들으며 장 보는 중이에요. 아쉬운데 야 그래도 조금 기대감과 이 설렘 가득하신 것 같아요. 375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5326님께서 곧 명절이라 퇴근 후 5일장에 장 보러 갑니다. 오랜만에 시장 방문이네요. 떡, 어묵, 튀김 3종 세트 먼저 먹고 시작합니다. 간식 먹어줘야죠. 그렇죠. 시장 방문 전에는 국룰은 점심이건 저녁이건 먹고 가지 말자. 예, 가면 음식이 널려있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니 굳이 챙겨서 먹고 간 다음에 시장 갈 필요는 없다.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가면 또 시식 코너도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그 출출함이 약간 좀 달랠 수 있습니다. 3019님께서 손 틀어드리며 대형마트 가는 길인데요. 근데 아이쿠야 이런 살 거 적은 메모지를 안 가져왔네요. 웃자노. 기억 잘해서 장 잘 보고 올게요. 3019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3684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가에서 라디오 사와서 손트라 신나게 청취합니다. 신청곡 추가열에 호강 부탁드려요. 아, 그 새로 산 라디오에서 내가 신청한 노래까지 나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추가열의 호강 우리 3684님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추가열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호강이었죠. 정말 여러분 이번에 장 많이 보셔서 입호강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선물 받고 싶으세요? 도전해보세요.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지금부터 다양한 노래들의 한 부분을 들려드릴 겁니다. 근데 모든 가사가 라라라가 들어가는데 자 오늘 장보기 피플이잖아요. 우리 정말 대표적인 장터 노래 화개장터의 일부분 이 보기 3개 중에서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주세요. 멋있다, 멋있어. 자, 그럼 2번이요. 헷갈려. 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였고요. 마지막 3번이요. 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화개장터의 일부이다. 오늘 뭐 선물을 마음껏 퍼드리겠다 하늘 할 정도의 난이도가 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이요. 이야, 아주 강한 라라라. 이어서 2번이요. 경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 마지막 3번이요. 아주 감미로운 랄랄라로 끝났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과연 화개장터 노래가 어디 있을지. 자,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8440님께서 강화도 풍물시장 장날이라 구경 왔어요. 맛있는 밴댕이회 무침도 먹고 이것저것 장도 보고 보문사로 이동하면서 손틀어 듣습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 정답 찾기가 더 쉽겠죠. 조영남의 화개장터. 이게 1996년에 발매된 버전인데요.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득 1번이었나? 2번이었나? 3번이었나?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조용남의 화개장터 듣고 왔습니다. 내 소리를 맞춰봐. 오늘은 다양한 노래들 가운데 화개장터 노래를 찾는 퀴즈였는데요. 정답 바로 살펴볼까요? 정답은요 바로 2번이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아, 이게 화개장터의 전주 부분이었죠. 아, 근데 1번은 그러면 어떤 곡이었죠? 이 오답송은 비의 라송이었습니다. 아니, 3번은 아주 감미로웠는데 누구의 노래였죠? 라라라. SG 워너비의 랄랄라였습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의 라송 피처링 태진아 노래 듣고요. 4부 퀴즈로 이어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8: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친환경 농산물.
9: 나란 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0: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9: 세종.

0: 대체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0: 드리왕 손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장보기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4부 첫 번째 라운드죠. 다섯 분께 선물 쏘는 시간인데요.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 부를 건데요. 가사 속에 총 몇 곳의 시장이 등장하는지 제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잘 듣고 한번 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나왔는데 아, 제 목소리에 취해서 못 세고 있었던 거 아니시죠? 총 시장이 몇 개가 나왔을지 다시 한번 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싶어지죠. 사노라면 자니리의 노래를 오늘 영탁 버전으로 듣고 올 테니 가사 속에 시장 총 몇 곳 나왔을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잔일이의 산호라면 영탁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아,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총 몇 군데 시장이 나왔을까요? 정답 발표합니다. 총 7곳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중앙시장, 해 뜨는 시장, 모래내 알자 시장, 동문시장, 서문시장, 망원시장까지 총 7곳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좀 쉬셔도 되고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입니다. 뭐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나갑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도 풀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난번에는 두

한국에 다 맞춰가지고 총 20개를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패할 때마다 이게 뭐 약간 악플 아니 악플이 달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 오늘도 노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에서 2026년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마트보다 약 8만원가량 저렴하게 볼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특히 이 항목의 가격이 52.7% 저렴했는데요. 어떤 항목이었을까요? 1번 수산물류, 2번 채소류, 3번 과일류, 4번 육류. 와, 진짜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선 그러면 저는 수산물류하고 육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있고 그람당의 그 가치가 이미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과일이냐, 채소냐, 채소냐, 과일이냐. 아,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채소량이 시장에서 살 때는 훨씬 많아요. 예. 네. 그 약간 패키징 된 것들이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또 예를 들면 뭐 당근, 뭐 2만 원어치 하면 막 진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이 사이즈가 다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과일도 좀, 훨씬 저렴하긴 하죠.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기에 있는 박스들이 백화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그 유통이 되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겠다. 자, 채소 말고 없다. 채소는 뭐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크게 따지는 게 아니고 신선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2번 채소류 외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설마 막 동요 당근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뭐, 뭐가 나올까? 최성수의 풀립 사랑은 어떨까? 오늘은 서영은의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최성수의 풀립사랑 서영은의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주 싱그럽고 또 새로운 느낌의 풀립사랑이었죠. 우리 첫 번째 문제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의 2026년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이 항목을 구매하면 마트나 온라인보다 약 52.7%가량 저렴하다고 했는데요. 이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수산물류, 2번 채소류, 3번 과일류, 4번 육류. 저는 2번 외쳐봤는데 정답이 맞나요? 아, 오늘 아주 순조로운 출발 좋습니다. 2번 채소류가 정답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채소류가 52.7% 저렴했고 수산물 32.2%, 육류 16.9% 순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와, 진짜 근데 그 정도나 큰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 얼른 이번 추석 전에는 장보러 전통시장 많이 다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저 손태진이 10분께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는 우선 누적 상품 이제 쌓아두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다 맞추면 총 20분께 갑니다. 응원해 주세요. 바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장볼 때 반값 할인 또는 원 플러스 원 이런 행사라면 구매 의욕이 뿜뿜 상승하죠. 2019년 비즈니스 연구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반값 할인과 원 플러스 원 둘 중 어떤 프로모션이 더 매력적인지 연구했는데요. 설문조사와 시선 추적 결과 52.2%로 이것을 더 선호한다, 구매하고 싶어진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값 할인 아니면 원 플러스 원 둘 중 무엇일까요? 저는 정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정답이 정답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 플러스 원이 훨씬 더 끌리게 만든다, 사람의 심리를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같은 가격을 냈는데 하나를 더 주네? 이 공짜를 받는 듯한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반값 할인을 한다 해서 두 개를 사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만 사지. 근데 이걸 사면 우리가 어차피 두 개를 사야 되는 거를 그냥 하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친구랑 같이 간다면 야 너 뭐 마실래? 이런 거 필요 없이 야 이거 사면 두 개 주는데 이게 좀 더 끌린단 말이죠. 이게 할인 50%여서 이거 50%짜리 하나하고 20%. 그리고 1 플러스 1 말고도 요새 2 플러스 1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좀 되게 구미가 땡긴다. 약간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구매 욕구를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떠들어도 제가 틀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선택하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뭐 이게 반값 할인한다면 곱하기 50%가 되겠죠. 0.5를 곱하느냐 아니면 원 플러스 원으로 더하느냐, 아 뭐일까 잘 모르겠지만 노래 듣고 올게요.

0: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2019년 비즈니스 연구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52.2%의 사람들이 이 프로모션이 더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답했다는데요. 반값 할인이냐, 원 플러스 원이냐, 둘 중 무엇일까요? 저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물론 뭐 둘 다, 둘 다 끌리긴 한데 과연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 2주 연속 올 성공으로, 이야, 원 플러스 원이 정답이었습니다. BOGOF죠. Buy one, get one free 프로모션이 동일한 가치의 반값 할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 플러스 원은 두 배 이득, 공짜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이득이라고 느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입니다. 딱 좀 나쁘지 않았다. 오늘 좀 멋있었다. 아, 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도 된다 생각하며 저는 잠시 광고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올라가네, 올라간다. 어디로
3: 이거.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에 땔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2: 8월 추석에 지사를 모시고
3: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월요일부터 여러분 클럽하우스 장보기 이야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아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바빠가지고 아직 장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아 오늘 얼른 이번 주부터 이번 주말 맞이하는 추석을 위해서 장보러 가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다닐 때 안전운전 그리고 또 안전이 최고다. 아 우리 0488님의 신청곡으로 끝곡으로 함께 할까 하는데요. 여긴 대구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일찍 전통시장에 다녀왔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지 각종 과일도 많고 제수용품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햇사과 고구마 구입해서 왔네요. 시장 투어하니 기분 좋습니다. 조용필 고추 잠자리 들려주세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장으로 많이 가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 조금 거리는 있지만 여행 겸 뭐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가면 여행까지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장보기도 하고 이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끝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들으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당시 군 사령관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9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해당 작전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피해자들이 공범 관계에 있지도 않아 접촉도 없었던

0: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인사로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오늘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인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2부에서 재판 업무를 맡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군사 요충지였던 전라남도 나주 금성산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무기로 추정되는 화통이 발견됐습니다. 조선 세종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황자화통은 화약을 사용해 화살이나 탄화를 쏘아 내보내는 무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지요.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이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혼잡 예상 시간.
4: 일단 막힌다는 건 뭐 다 아시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예. 귀성길부터 시작할까요?
5: 귀성길의 경우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 날짜가 연휴 첫날 24일입니다. 네. 오전. 최대 소요 예상 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30분.
4: 아, 하루의 절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5: 어쨌든 가긴 갑니다.
4: 서울에서 목포는 어떨까요?
5: 목포는 10시간 45분.
4: 아하. 그럼 반대로 귀경길은요?
5: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 어때요? 문천식 씨가 예상하는 시간 얼마?
1: 막 7시간?
0: 9시간.
1: 아우.
0: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40분.
1: 예. 그렇군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올해 연휴가 좀 짧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왠지 고향에 갔다가도 서울에 올라야 될 것 같은.
0: 그렇죠.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는 체감도가 연휴가 길었을 때보다는 혹시 훨씬 덜하지 않을까.
1: 그래서요,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추석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방문 일정 강요래요.
0: 아.
1: 너희 왜 오늘 안 내려오니? 왜 내일 오는 거야? 이런 거.
0: 아.
1: 왜 벌써 가니? 뭐 있니?
0: 네, 그럼 쫄린다. 듣기만 해도 쫄린다. 그렇죠? 가장 모범답안은 뭐예요?
1: 너희 일정에 맞춰 움직여라.
0: 야,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와, 오자마자 와 갈 거 생각하고 이러면 좀 약간 네. 섭섭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그렇죠.
0: 저희 오빠가 딱 T인데 네. F가 1도 없어요.
1: 아 진짜?
0: 밥 먹고 나면 벌써부터 엉덩이 들썩들썩거려요. 아,
1: 갈라고?
0: 차 막힐 텐데. 그럼 되게 빈정상해요.
1: 아.
0: 엄마는 괜찮다는데 난 내가 왜 이렇게 빈정이상하지?
1: 그럴 수 있죠. 온 김에 좀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0: 그러니까 오고 가고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사실 네. 아 추석도 동상이몽인가?
1: 다행히도 뭐 저는 부모님도 서울, 처갓집도 남양주 이래서 가깝거든요. 비교적.
0: 네. 조금 방문해야 되는 본가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쉬호흡하시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1: 그러게요.
0: 그날 짜증 예상되오니 지금부터 예, 마음을 정화시키는 네.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자, 월요일 첫 곡은요.
0: Easy come, easy go.
1: 러블리입니다.

0: 네, 월요일 첫 곡 러브홀릭의 Easy Come Easy Go. 서정서님,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오전에 벽제 용미리로 미리 성묘를 다녀왔는데요. 평일 월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성묘 오셨더라고요.
1: 그래 진짜 이렇게 미리미리 그 전주가 지난주가 또 차는 제일 막혔고 오늘은 또 오히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시내가. 네.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인사드리고 뭔가 이렇게 할도리를 하고 본래 우리가 추석 명절엔 좀 떠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0: 점점
1: 것 같아요.
0: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1: 역 귀성길도 만만치 않아요 하시면서 0805님이 전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네. 지금은 5시간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새벽 일찍 움직여요. 추석 드라이버들 화이팅! 하셨어요.
0: 새벽 일찍이 방법이죠, 그죠?
1: 그렇죠. 그래도 네. 비교적 일찍 출발하자 해도 네. 새벽 일찍은 쉽진 않거든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래요, 진짜 추석 드라이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가 또 추석 연휴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MBC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9387님, 이번 추석은 비교적 한가합니다. 딸이 임신 초기라서 장거리는 무리일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 여러분이 사연을 또 보내주시는데 그 벌써부터 추석 명절의 표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좀 들뜰 수 있고 다른 날과 다른 좀 뭔가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0: 네.
1: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가족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석을 즐기는 걸
0: 맞아요.
1: 우리가 누려보아요.
0: 예,
1: 언젠간 이 날이 우리가 즐길 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오늘은요 추석도 앞두고 또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셔보려고요.
1: 네.
0: 성시경 씨랑 최근에 함께 부른 이별 여행으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원미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가수 원미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은 원미연 시대 3부부터 함께할게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0: 이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3: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2: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3: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2: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5: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 제목 네가 처음이야. 부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2: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키 192cm.
2: 와우.
6: 몸무게도 세 자릿수 육박하는 어딜 가나 덩치와 험한 인상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술집에서 분위기 이상해진다 싶으면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7: 어, 정야! 여기야, 여기! 얘가 내 친구예요. 야, 어딜 도망가!
6: 예,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상대가 유치원 교사. 처음에 나긋나긋 귀여운 말투에 아, 역시 유치원 선생님답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8: 제가 냅킨으로 종이배 접어줄까요?
6: 네? 갑자기요?
8: 서로 어색할 때는 어디 사냐, 취미가 뭐냐, 뭐 그런 거 묻는 것보다 종이접기 하면서 친해지는 게 더 좋거든요. 친해지면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고요.
6: 아, 예, 뭐 그렇겠네요. 예.
8: 그러면 저를 따라 접어보세요.
6: 그 모습이 좀 예뻐 보여서 전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귄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큰 말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평소 자존심이 세고 욱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연애 초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는 못된 심보로 잔뜩 인상을 썼습니다.
8: 자기 지금 길 한복판에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6: 화 안 나게 생겼어? 어? 내가 그랬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 술을 마시든 잔소리하지 말라고. 190 넘는 거구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그 일부러 목에 핏대 막 더 세우고 거친 목소리로 윽박지르듯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어?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내 얼굴 똑바로 봐.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정색을 하면 웬만한 남자들도 기가 죽고 여자들은 막 울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별 통보까지 하는데요. 근데 어? 아니 저 아내는 제 눈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턱에 꽃받침을 하고선 눈을 크게 뜨더니 하이톤으로
9: 오구오구 우리 정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죠요? 오구 속상했죠요?
6: 뭐야 지금 나 놀려?
9: 놀림 받는 기분이었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요?
6: 뭐 하는 거야?
9: 뭐 하는 건지 몰라서 힘들었죠요?
6: 아 그런 게 아니잖아.
9: 오구오구 요리요리 입술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웅변대에 나온 어린이처럼 씩씩하게 말하네. 아이고 속상해라. 많이 속상했죠요?
6: 이 여자 뭐지? 순간 제 뇌가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소뚜껑만한 손을 한 손으로 포개어 잡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제 미간을 꾹 누르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9: 여기에 번개 표시 찌릿찌릿하면 어떤 얼굴이 되나요?
6: 미운 얼굴?
9: 딩동댕! 오구오구 우리 정이 잘 알고 있네요. 자, 속상했던 마음 예쁘게 예쁘게 풀고 내 눈 보고 예쁘게 얘기해볼까요? 눈 예쁘게 떠야지. 예쁜 눈.
6: 힛.
9: 그렇지. 자, 앞으로도 미운 눈 하면 사람들이 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눈이 되도록 노력해볼까? 할 수 있죠?
6: 네.
9: 어이구 대답도 잘해요 우리 정이는.
6: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2: 뭐지?
6: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 오.

0: 아, 왜냐면 지금껏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1: 없지 없지.
0: 다들 제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 아니면 뭐 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 여자는 제 카리스마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못해서 저를 귀한 반려동물 취급을 하더라고. 저는 생각했죠. 뭐 나한테 우쭈쭈를 시전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항심은커녕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아내의 엄청난 포스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험악해진 그 표정을 싹 풀고 유치원생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이쁘게 얘기할게요.
2: 아이고 이뻐라, 반성했어요? 그래요,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날 이후로 전 아내가 우리 정이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상하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애기 취급이었거든요.
2: 어구, 우리 정이 화났네. 그 무서워라. 호랑이가 어흥하는 거 봤죠요? 그래서 호랑이 흉내내는 거예요. 어흥. 아이 무쳐, 아이 무쳐. 그만해요. 화 풀고 코 풀자. 내가 도와줄게. 흥.
0: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련을 당해서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기선제압이 생명. 그래서 제가 또 신혼초에 이 집 어떤 권력자가 되려고 일부러 술도 자주 마시고 막 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3: 또 늦었네. 10시에 들어온다고 하고선.
0: 술 안 마셔봤어? 술을 마시다 보면 시간 관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기로 한 시간마다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3: 김정희.
0: 내 이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이제 안 통해. 그 뭐 연애 때나 통하는 거지 말이야. 나 어엿한 자기 남편이야.
3: 뚝. 김정희 그만해야지.
0: 뭐가 뚝이야. 내가 애야. 도대체 나를 몇 살로 취급하는 거야.
3: 김정희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0: 내 목소리 내가 크게 낸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3: 정희가 왜 큰 소리 내고 있을까. 친구 상철이가 시켰을까.
0: 뭐 됐고 나 지금 나가서 한 잔 더 할 거야. 열받네 진짜. 새벽에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 근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 기다려.
0: 뭐?
3: 이리 와서 앉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가게 해줄 거야.
0: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아내는 제 두 팔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연애 때 봤던 그 유치원 선생님의 상냥함 대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3: 안 되겠네.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울 거면 화 가라앉히는 동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0: 어?
3: 얼른.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안 앉으면 우리는 평생 만날 수 없는 거예요.
0: 또 그럴 생각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2: 진짜.
0: 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 그 의자에서 난 영원히 아내를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무려 20년 넘는 짬밥을 자랑하는 베테랑 유치원 교사고요.
1: 못 이기지.
0: 저희는 결혼 벌써 이제 한 10년째 돼갑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저는 여전히 아내 손바닥 안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정의 어린이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철부지였던 저를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로 길들여준 나의 아내. 나한테 이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이었고 내 평생에도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20년 30년도 조련당해줄게. 사랑한다.
3: 정이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0: 예.
2: 와.
0: 야, 천생연분이네.
3: 아, 너무 귀엽다. 생각하는 식탁이죠.
0: 진짜. 아니, 헤라클라스처럼 덩치 큰 남자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1: 근데 원래 이런 경우 꽤 있던데. 0689님도 어머, 저희 신랑인가요? 왜 저희 집 얘기가 나올까요? 하하하하. 이렇게 네. 동의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보면 덩치 큰데 좀 부인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마음 열해지고 막.
0: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저는?
1: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조련당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잖아.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지.
0: 그렇죠.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럴 생각 없어요.
1: 근데 유치원 교사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말투가 완전 베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거의 그분들은 톤이 다 그래요.
0: 그렇죠.
1: 제 친구도 지금 부원장인데 이제 원장 됐겠다 나이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계속 어린애한테 얘기하듯 얘기해요. 설명하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0: 네.
1: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0: 그렇죠.
1: 우리한테도 그래.
0: 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한테 다루듯이 뭐 하면 나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0: 너무 좋습니다. 고경 씨 노래 들을까요?
1: 처음이었어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나 이제 좀 화났어. 내 얼굴 똑바로 봐.
2: 어구어구 리정이 화났죠요.
1: 뭐? 지금 나 놀려?
2: 놀림받는 기분이었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요.
1: 아 그런 게 아니잖아.
2: 그런 게 아니었죠요.
1: 이 여자 뭐지?

0: 네, 방금 들으신 웃음 편지였죠. 그렇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이상하게 제압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이 사람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말을 잘 듣게 되고 왜 압도당하고 그쵸? 내가 네. 고집 못 부리게 된다.
1: 맞아요.
0: 이 뭐 부인이 또 그런 경우겠죠?
1: 예, 네, 이상하게 와이프 앞에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점점 더 그렇겠죠?
1: 그렇게 되겠죠.
0: 엄마보다 더 무서운.
1: 지금 그래도 일이나 하지. 제가 언젠가 일이 끊기면 또 더 그렇죠.
0: 숨 쉬는 것만으로도.
1: 예. 네.
0: 자, 오늘 주제는 이걸로 갑니다.
1: 나를 잘 다루는 사람.
0: 예. 있어요. 나를 잘 조련한 사람. 내 그쵸? 약한 부분을 잘 알아서 나를 정말 희한하게 잘 다뤄.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약해지고 무장해제가 된다.
1: 그렇죠. 뭐. 다 고백하고 싶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나이는 어린데 저 그 개인 채널 너튜브 예. 수빈이라는 촬영 감독이 되게 단호해요. 배구 선수 출신이라 키가 170이 넘는데 생글생글 웃는데 되게 압도적인 강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어,
1: 그래요?
0: 언니 이거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하기 싫어 그러다 그럴까? 언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걸어가실까요? 그럴까?
1: 어, 이상하게 그때는 있어요.
0: 희한하게 몇 명 있어도 조련이 돼. 나이도 어려요. 28인가밖에 안 되는데.
1: 얘들 우리 뭐 6학년 아빠들, 7학년 우리 어르신들도 와이프나 자신 말은 절대 안 듣는데 4살 손녀가
2: 아버지 얼음땡 하자.
0: 얼음땡 할까? 어. 그래. 아유, 관절이 삭신이 다 쑤셔도 내가 얼음땡을 해야지.
1: 하지. 이렇게 그런 거. 예.
0: 천하 무적의 존재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뭐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애교를 되게 잘 부린다든지
1: 또는 선물을 잘 사온다든지
0: 뭐, 그래서 화가 났더라도 갑자기 네. 바로 무장해제 돼버리는
1: 다 보내주세요.
0: 네, 나를 잘 조련하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1: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까요?
1: 문자 주신 동안 노래 들을까요?
0: 일기예보입니다. 인형의 꿈.

0: 네, 오늘 주제입니다. 나를 잘 다루는 사람, 5319님. 예, 아내가 군인입니다. 예, 그냥 군복 입고 퇴근하는 모습만 보면 자동으로 제 몸과 마음이 조련됩니다.
1: 그냥 아내가 군인입니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0: 끝난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이 아내가 군인입니다라는 단순한 문장만 봐도 저희도 조련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일파만파네. 3077님. 아, 여기도 끝났다.
0: 왜요?
1: 아내는 검도 2단, 유도 2단. 저를 순한 양으로 다루는데 잘 따르며 삽니다. 여기도 유도 2단에서 끝났죠. 뭐.
0: 유단자는 안 돼요.
1: 예,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냥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저절로 몸이 움직여.
0: 그렇지.
1: 2319님.
0: 저희 집 근처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가 사시는데 가끔 한 번씩 마주칠 때 인사를 하거든요.
1: 아, 네네.
0: 근데 제 패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그 말을 교주님처럼 믿게 돼서 조언해주신 대로 입게 되더라고요. 끌어올려! 아, 호영이 여전하구나. 네.
1: 아, 진짜 제가 김호영 씨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패션을 자주 목도하게 돼요. 만날 때마다.
0: 근데,
1: 와, 지난해 설이었나? 복조리 있잖아요.
0: 복조리를 왜요?
1: 귀걸이로.
0: 아하.
1: 복조리.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사이즈 복조리를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0: 네. 대단하네.
1: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네. 와, 그래서 저분만이 소화해낼 수 있다. 진짜. 그래서 2319님도 그 조언을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다 이제 여러 색깔로 갖추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저 집 양반이 신내림을 받았대. 그쵸,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 호영 씨는 그 패션이 희한하게 잘 어울려요.
0: 아, 신기해요.
1: 9417님. 짝사랑 윤대리 말이라면 명절 당직도 대신 서주게 되고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도 자청하게 됩니다. 해주 씨. 좋아합니다.
0: 아,
1: 큰일 났네.
0: 윤해주 대리를 사랑하시는군요.
1: 이건 공개 구원 아니에요?
0: 그러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1: 이 정도면 짝사랑 아닌데 윤해주 대리님께 많이 전해주셨을 텐데 사람들이.
0: 근데 계속 대리 당직 서주고 흑기사하고. 아하. 알겠습니다.
1: 좋으니까. 네, 행복하잖아.
0: 예, 그런데
1: 이걸로 행복하면 된 거예요.
0: 그럼 됐죠.
1: 예. 예. 우린 여기까지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우린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0: 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1: 예. 예. 2797님.
0: 7살 딸내미가 절 조종합니다. 퇴근해서 지쳐 누워있으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히어로야. 하면서 분리수거 봉투를 손에 쥐어줘요.
1: 나가야지, 나가야지.
0: 그러면 아빠 출동! 하면서 분리수거장으로 뛰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현타가 옵니다.
1: 능수능란하다. 굉장하다. 앞으로 뭐 주워도 문천식 씨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 그렇게 될걸요?
0: 네. 저 술 먹다가 유일하게 잔 꺾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1: 그렇죠.
0: 주합니다.
1: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딸이 애지간히 크면은 직접 통화 안 한대요.
0: 네.
1: 바로 딸을 바꿔준대요.
0: 네. 딸 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2: 아빠 어디야?
0: 여기 마구.
2: 빨리 마구. 들어와.
0: 그래 알았어. 얘들아 나 먼저 연락해.
2: 주 얘기했어? 엄마 얘기했어. 알았어, 끊어. 아,
0: 마크 세력이 있는 거군요, 다.
1: 에이, 그럼. 에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우리 2166님은 고이 큰아들냄은 저를 무척 잘 다루는데요.
0: 네네.
1: 먹고 싶은 게 있을 땐 감칠맛 나는 설명을 그렇게 잘해요. 엄마. 콧등이 썰렁하니 찬바람 부니까 엄마가 물을 막 숭덩숭덩 썰어놓고 소고기 턱 넣어가지고 맑게 끓인 소고기 뭇국이 생각나. 그런 먹냥 한번 턱 마시면 속이 따뜻하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해준 갓 지은 쌀밥에 도톰한 계란말이랑 밥을 먹으면 진짜 스트레스 날아가고 다 맛있겠어.
0: 우와.
1: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먹고 싶은 걸 저한테 디테일하게 네. 설명하면서 주문해요. 얘는 나를 너무 조정해.
0: 와, 신기하다. 고등학생 이렇게 한다고요?
1: 이런 방법을 알아냈다는 게 얘는 크게 되려다. 고2 때 무조건 무기거든요.
0: 그렇죠.
1: 고3을 목전에 둔 아이들은 권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회유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 얘는 크게 되려네.
0: 저 말도 뭐 글을 써도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1: 제갈량이야, 제갈량.
0: 네, 맞아요. 안계영님. 우리 T형 큰언니. 판단력, 진취력이 빨라서 언니가 막 딱 정해줘서 믿고 따르게 되네요.
1: 아하.
0: 한 번은 한 달 여행 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언니한테 말하니까
2: 가. 내가 어디 갈지 교통하고 숙박 전해줄 테니까 넌 결제만 해. 얼른 떠나.
0: 그래서 떠났었네요.
1: 집에 T가 하나는 있어야 돼.
0: 있어야 돼요.
1: T나 J가 있어야 돼.
0: 그렇죠. 필요합니다.
1: 다 F만 있고 다 P만 있잖아요. 어딜 못 가.
0: 그렇지.
1: 그리고 가도 헤매.
0: 다 F만 있으면 막 울고 있어.
1: D도 못 봐.
0: 안 돼, 안 돼. 예.
1: 옆에서 울잖아?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안 해. 같이 주저앉아 울어.
2: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거야. 게다가 기질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원망할 필요 없는 거야. 그쵸?
0: 그럼 T가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2: 맞아요. 네. 또 F가 있어야 잠시 머물고 맞아요. 공감하고.
0: 그러네요.
2: 5169님.
0: 우리 큰형부 앞이요.
2: 큰형부요?
0: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서 그런지 또 다른 아빠 같은 느낌. 아... 살짝 배우 지지니스 닮기도 했고 오잉? 또 교장 선생님이라서 진짜 뭔가 앞에 서면 진실을 다 얘기하게 되고요. 날뛰던 망아지 같은 저희들이 전부 순한 양이 됩니다.
2: 교장쌤이 지진이 씨라면 우와. 저는 월요 조회 안 빠지죠.
0: 진짜 그 학교 다니고 싶다.
2: 무조건이지. 약간 그런 중년인데 왜 되게 멋있게 그 중년의 스타일을
0: 맞아요.
2: 완성하고 계시는 분인가
0: 봐요. 신뢰감 가는 외모.
2: 그냥 분데 아빠네. 중학생 때부터 왔으면.
0: 아빠죠.
2: 언니랑 터울이 차이가 많이 나죠.
0: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니까 지금.
2: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조련할 수 있고 내가 몸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든든한 일 같은데.
0: 그럼요. 그죠? 의지가 되니까.
2: 맞아. 네. 이적의 노래 듣고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그대랑.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 나를 잘 다루는 사람 보고 있는데요. 양수진님, 제가 화가 많은 편인데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차분히 저를 잘 다뤄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싱글벙글 하게 됩니다. 알고 지낸 지는 어느덧 19년 차인데 아직도 애 같다고 막 놀리긴 해요. 크크크.
1: 오, 와, 19년 동안 사귀고 이게 남자친구로 지내시는 거예요? 와, 여기도 좀 독특하다. 네. 멋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남자친구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남자친구 통신원 양수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자친구 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주면서 누나, 장미의 꽃말이 첫사랑의 고백이야. 누나가 나의 첫사랑이야 하고 고백해서 사귄 지 한 달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쏠이지만 제가 욱할 때마다 남친이 달래주는데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모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친구 동신원 양수진이었습니다.
1: 아, 양수진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저희가 착각했어요. 19년 동안 사귄 줄 알았더니 남자 사람 친구로 있다가 사귄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예요?
2: 네, 한 달 되었어요.
1: 어머, 부인아. 이거 연하예요? 아니면 동갑이에요?
2: 저보다 한 살 어려요.
1: 아, 그래서 누나라고 그러는구나.
0: 아, 그래서 알게 된 지는 오래됐지만 중학교 때부터 알던 지인인데.
1: 이게 무슨 일이야?
0: 남자친구 모쏠인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사귀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럼 우와. 지금 목소리 이거는 남자친구가 몇 분 전까지 조련을 끝낸 목소리예요? 왜 이렇게 순해? 왜 이렇게 양순해? 어디 화가 느껴져? 하나 화가 안 그러게. 느껴지는데.
2: 어, 아니요. 화 진짜 많아요.
1: 그래요? 남자친구랑 사랑에 빠지면서 다 달콤해졌나 보다. 아니, 근데 19년 이렇게 지기로 지내다가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이게 쉽진 않은데 어떤 시점에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2: 원래 고등학교 때 제가 고백했다 차였고요.
1: 에이? 진짜?
2: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만나자 했는데 제가 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자.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일이 바빴거든요.
1: 어머, 나 이거 어느 날 사랑이로 좀 받고 싶은데
0: 진짜.
1: 이거 좀 길게 늘려봅시다. 사연으로. 어머,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 엇갈렸어요.
1: 네.
2: 그리고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 네. 친구가 이미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말했대요. 누나가 내 첫사랑이라고.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웬일이야.
2: 그다음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같이 응. 만났는데 응. 전 플러팅했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 친구 제가 플러팅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만나보지 않겠냐 하면서 함께 된 거죠.
1: 어머, 짜릿하다. 어머, 재밌다잉. 도파민.
0: 그러게요.
1: 아니, 플러팅을 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플러팅으로 받아들였으면 양수진 씨가 살짝 끼를 부렸구만.
2: 아니.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수진 씨, 남자친구가 모쏠이어서 좀 서툴거나 그런 부분 없어요? 괜찮아요?
2: 맨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이 친구가 사회성을 되게 많이 이렇게 길러놨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0: 아, 다행이네.
1: 그래, 모쏠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연애 경험이 없다 뿐이지.
0: 궁금한 게 수진 씨와 화났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달래요?
1: 그래, 나 궁금하다.
2: 어, 둘 다 MBTI도 딱 한 끗 차이기도 하지만 네. 원인과 결과를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개선해보자 하면서 약간 그러면 저희 둘 다 수긍을 해요.
1: 되게 논리정연하구나.
0: 그러네. 납득이 되나 보다.
2: 네. 맞아요.
1: 그리고 되게 침착한 성격이구나.
2: 네.
1: 수진 씨는 조금 감성적이고 흥분도가 있는가 하면 남자친구 좀 약간 늘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온도를 유지해요?
2: 네. 약간 정말 좋다. 잔잔한 정말 그런 사람.
0: 요즘 인기 많은 안정형 남자.
1: 너무 잘 만났다.
2: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잘 만났다.
1: 수진 씨 있잖아요. 저도 약간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화가 많은 사람이 진짜를

0: 이강 부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약간 급발진해서 미안해. 그럴 때마다 되게 차분하게 괜찮다고 하면서 도닥이는데 너무 고맙고 19년의 인연을 계속 이렇게 이어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1: 네,
0: 사랑해.
1: 사랑해까지.
2: 너무 사랑스럽다. 수진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
1: 그런가 봐요.
2: 네.
0: 아,
2: 근데 수진
0: 감사합니다.
2: 씨,
0: 네.
2: 김병희 효자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 남자친구는 떠나요.
0: 아, 맞아요.
2: 알지?
1: 네.
2: 언니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0: 네,
1: 자, 수진 씨,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
1: 네, 퀴즈
0: 맞아요.
1: 부탁드립니다.
0: 남자친구가 이 말하는 심쿵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잘될 거야. 2번, 사랑해. 3번, 밥 먹으러 갈까?
1: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2: 3번이면 재밌겠다. 자, 오늘 수진 씨 너무 러블리한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겹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남자친구 통신원이 남자친구한테 들으면 심쿵하는 말, 정답은요?
7: 1번 잘 될 거야.
8: 너무 스윗하다.
7: 박영수님, 8945님, 7462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6: 1949님, 제 아내는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중2병 아이들을 잘 다루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8: 예, 중2병 아이들을 다룰 정도면 다 잘 다뤄요. 예. 9289님, 저는 특전사 전역했는데 간호사 아내에게 무조건 복종입니다.
9: 주사 놓을 거야. 아픈 거로 떼찌떼찌.
6: 아이고.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과 모레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0대 여성 노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무재 전 고문의 특수 중 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합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과 피해 할머니의 손자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서울시 전직 과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며 업무 관

0: 관계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51회에 걸쳐 고가의 의료와 금목걸이 등 구매에 2,10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전직 서울시 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사격 대표팀이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본선 겸 단체전에서 박하준이 631.4점, 신민기가 629.2점, 권협준이 623.6점을 쏴 우리나라는 합계 1884.2점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사격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던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땄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새로 도입된 종합격투기 종목에서 이보미 선수가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보미 선수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대회 여자 모던 54kg급 준결승전에서 바레인의 포고시안에게 0대3으로 졌지만 동메달 결정전 없이 준결승 패배 선수에게 주어지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4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대한민국엔 대도시 외에도 여행 명소로 성장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더 좋다의 배터와 마을을 뜻하는 리를 결합한 사업이죠. 지역 여행의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흥미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걸 경험한 방문객들은 그곳에 또 머물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활력을 충전하는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죠?
2: 네,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3, 4부는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멋지고 무대 위에서는 더 반짝이는 분이죠. 가수 원미연 씨와 지금은 원미연 시대 함께할게요.
2: 네, 보이는 라디오로 꼭 봐주시고요. 원미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1: 뭐 예를 들면, 미연 언니 시간만 왜 거꾸로 가나요? 요즘 더 젊어진 비결이 뭐예요?
2: 아,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기실에 계시는데.
1: 네.
2: 아니 아들이 대학생이래. 말도 안 돼. 제가 뭐 원미연 씨에게 궁금하신 점 또는 나 어디서 미연 언니 봤어요. 어느 빵집에서 미연 언니 봤어요. 뭐 이렇게 제보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소개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치유원
2: 예방 안 하셨어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아 예방이 들어가는군요.
2: 네 환인제약
1: 하나증권
2: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0: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0: 국민연료, 써니얼료,
1: 데이펙,
0: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4: 드립니다.

0: 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2: 원이어 시대.
1: 오랜만에 만났을 때 유난히 더 반가운 사람이 있는데요. 한참 못 봤어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고 밀린 이야기들 술술 나오는 오늘 그런 분이 나오십니다.
0: 아유, 요즘 사는 얘기부터 뭐 노래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까지 이분은요 정말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라 다 가능하고 다 안아주는 예. 큰 언니, 아하. 큰 누나입니다. 가수 원미연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네, 큰 언니, 큰 누나.
0: 그렇죠.
3: 너무 좋아.
0: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아니 정말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살도 많이 빠지셨을 네. 뿐더러 어려지셔서 제가 딱 붙잡고 왜 이래 진짜 언니 왜 이래 정말 이러기야 막 이랬는데 네. 요즘 저는, 관리를 좀 더
3: 관리를 네. 조금
0: 가열차게 하신 것 같아요.
3: 가열차게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큰 공연을 이렇게 앞두고서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0: 좀 다듬으셨구나.
3: 네, 그래서. 조금 다듬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조금 했어요.
0: 그러신. 최근에 성시경 씨와 함께 콜라보한 네. 이별 여행으로 그렇죠. 진짜 제8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고 네. 그 콘서트에서도 같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문천식 씨가 다녀왔대요.
1: 저는 그 자 오늘은 공연
3: 자 오늘은
1: 네, 잔디밭에서 선배님 노래하신 모습 보면서 야. 미연이나 여전하시구나.
0: 그러니까 네. 방구 처리된 몇 안 되는 가수.
1: 가창이 또 말도 안 돼요 선배님.
3: 아니 근데 저 그러니까. 정말 네. 궁금했던 게 저는 무대에 있었지만 거기가 만천석이었거든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저 객석에서 앉아서 보시는 저분들의 느낌 어때?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위에서 노래를 하지만 네. 제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모니터에서 보니까.
0: 네, 그렇죠.
3: 그래서 참 그게 궁금했는데 다들 뭐 너무 호응해
0: 네. 너무 좋았다고.
3: 너무 네. 좋은 출연진과
1: 맞아요.
3: 또 성신경 씨가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저희야 뭐 진짜.
0: 진짜 근데 또 원미연 씨의 포스와 네. 그 가창력이 그럼요. 그 자리를 꽉 채웠기 때문에 계속 후기가 뜨겁게 네. 회자되는 것 같아요.
1: 지금 환영 문자가 네. 급합니다. 급해.
0: 자, 웰컴 웰컴 네네. 김명자님. 꺄! 저 원미연 언니 너무 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아이고. 하셨고요.
1: 8127님. 믿고 듣는 원미연. 믿듯 원. 여전한 보컬 실력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네네. 여전한 보컬 실력. 네. 5201님. 오 미연님 대환영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뵀었는데 진짜로 한결같으신 모습에 놀랐습니다. 비결 궁금하네요.
3: 비결은요. 네. 저는 아직 아기가 아기라고 말이니까 너무 올해 이제
0: 대학생이
3: 학교 갔는데 어려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 그래갖고 눈높이를 항상 우리 딸한테 맞추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따님이 스물이에요 대학생?
3: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딸한테 따님이, 눈높이에 맞춰줘. 그리고 이런 거 나가고 뭐 할 때도 엄마 웃을 때 너무 그 웃음소리 너무 아니야.
0: 그 젠지 세대와 함께 열을 맞춰가고 있는 네. 이거 중요합니다.
3: 그 의상 오늘 패션. 안 어울려.
0: 헤어스타일.
3: 제가 요번에 갔을 때도 그 무대 의상을 같이 골라줬어요.
0: 그래서 감각적으로 네. 확실히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3: 엄마한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너무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또 남편도 살짝 저한테
0: 그렇죠 연하시잖아요.
3: 그러니까 뭐 눈높이는 다 밑으로
1: 연하시구나.
0: 그렇네.
3: 너무 좋아요. 그렇죠.
0: 그렇구나. 지금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나? 최조한데. 이번 추석 때 어디서 보내시냐고 신은주님이
3: 네.
0: 언제나 똑같은 모습의 원미연님 씩씩하고 쾌활한 텐션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3: 네.
0: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네, 가세요? 아니면 본가가 서울이세요? 부산?
3: 본가는 이제 부산이죠. 네, 시댁은 부산인데 여기 저는 이제 주말에 또 라디오도 하고
0: 있고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0: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라디오 있고. 진행이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3: 지금 거기서 한 8년
1: 하고 있죠.
3: 네, 네. 그 전에는 제가 네. 이제
1: MBC에서 하셨잖아요.
0: 네.
3: 하고 예, 네, 4년을 하고 이제 거기로 넘어가고.
0: 와, 그러시구나. 네. 진짜. 근데 원미연 씨는 정말 그냥 최 DJ이셨어요. 네, 그냥 계속 제가 기억하는 엄미연 씨는 계속 DJ를 하고 계셨어요.
3: 맞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MBC에서 깊은 밤 짧은 얘기를 강남길 선배님하고 했었어요.
0: 이게 언제예요?
1: 강남길 선배님.
3: 그때 제가 이별여행 발표하고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좋아질 때 반응 왔을 때 깊은 밤 짧은 얘기를 깊은 밤 짧은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예. 했었죠 MBC에서.
0: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 우리 대선배님 세 DJ로서
3: 언제적 얘기하고 있나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0: 아니, 근데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게
3: 91년, 91년
0: 이게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냐에 따라서
3: 네,
0: 예, 그 어떤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희에게는 원미연 씨 같은 선배가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진 하나가 딱 와가지고 네. 지금 뭐지 이렇게 봤는데 구의 요사님이
3: 웬일이야.
0: 1984년 해병대 근무 시절 팬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철모 안에 원면 씨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철모 확장해봐야 되나? 어 사진 한 장이 있다 진짜.
3: 아, 너무 멋지다 진짜.
1: 대단하시다.
0: 철모 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보여요 사진이.
3: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지켜드리고 있었군요.
1: 그렇죠.
0: 대박. 오, 와.
3: 나 이런 사람이었어?
0: 너무 이게 군인에게 철모 안에 사진을 넣어준다? 이건 뮤즈예요.
1: 네. 그 원미연 선배님은 네. 84년도에 스타였던 거잖아요.
0: 그럼 그럼.
3: 84년도에는 제가
1: 신이셔서 신.
3: 아니요. 아니요. 84년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잘못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MBC 대학가요제를 85년에 나왔어요.
1: 아, 그렇구나.
0: 선생님 혹시 원미경 씨라고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1: 아, 배우랑 같은
0: 선생님. 선생님, 이 사진 지금 있겠다. 저기 저 과학적으로 좀 많이 네. 확대해서 좀 네, 보여 주십시오.
1: 네. 그러니까요.
0: 선생님 아니면 연도를 착각하신 걸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
3: 아니, 그래서 지금 중요하죠. 혹시나 대학가요제가 제가 그때 앞머리를 내리고 나왔거든요. 시그니처 앞머리도 여전하시네요 하는 거 보니까.
0: 아, 이분은 최은주님.
3: 아, 네, 다른 분이구나.
0: 아, 근데 원미연 씨 동생 나오셨냐고.
3: 아.
0: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은주님. 예, 연하의 남편분과 그리고 젠지 세대인 따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이게 좀 그래야겠어요. 대화를 활발히
1: 배우세요,
0: 나눠서
1: 정선 씨.
0: 좀 어려줘야겠어요.
1: 배우시라고요. 정선 씨도 마침 또 젊은 문천 씨랑 또 진행하시잖아요.
0: 누구 어딨어요, 젊은 문천 씨. 10년 전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1: 제가 5학년 돼가지고, 선배님.
3: 오.
1: 네, 엄청 무시해요.
0: 50대 아저씨가 어디서 지금 그랬구나.
1: 그나저나 제가 식경의 콘서트 간 이유가 네. 선배님이랑 성시경 씨 같이 부른 그 이별 여행 그 네. 영상이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네. 제가 식경한테 식경아 나 거기 가고 싶어. 자리 좀 줘. 해서
3: 진짜로?
0: 네. 아, 이게 조회수가 100만 뷰가 훨씬 넘었대.
3: 125만 됐어요. 와.
1: 그걸 매일 확인하신다고요 조회수? 네.
3: 아침에 눈 뜨면
1: 주식 보듯이.
3: 일단 그거부터.
0: 아, 중요합니다.
3: 확인하고
0: 중요하지.
3: 네.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확인도 확인이지만 거기 이제 이게 댓글들 많이 달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다 추억 소환이세요. 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이 언니가 내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어.
0: 아, 그렇구나.
3: 그 감회가 다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엄마가 기억나. 뭐 아빠가 어디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줬는데 거기에 보너스로 끼어있던 테이프에 이별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추억 소환이.
1: 그죠.
0: 그래 맞아. 정말 그거 다... 읽으시는 그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1: 그때 그 저는 이게 좋았어요. 느낌. 이 노래 들으니 나는 참 낭만 있는 시대에 살았었구나 싶다. 아, 울컥 이런 거.
0: 맞아. 네. 사실 요즘 노래 굉장히 세련되고 그 뭐 굉장히 강렬한 후크에 진짜 세계적으로 뭐 K-팝이 대세지만
3: 그렇죠.
0: 이게 가사에 어떤 서사가 있고 어떤 내용을 계속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3: 네.
0: 그거는 사실 그 시절 그 우리가 느꼈던 90, 20 그때
3: 맞아요.
0: 그때가 정말 르네상스였던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노래는 어떤 장르나 세대를 떠나서 그 시대 반영도 있기도 하고 네. 뭐 사회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 노래는 그때 나왔을 때도 이거 약간 예? 외국 팝 아니야? 번안 곡이야?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어요.
2: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사실 우리가 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1도 없었어요.
0: 없어요.
1: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재홍 씨가 비엔나인가 어디 오스트리아 이게 유학 하면서 방학 때만 나와서 곡을 쓰고 나가셨어요. 아.
2: 그랬구나.
1: 유럽에 계시면서.
2: 그래. 약간 그래서 이렇게 슥 유럽의 정취가 싹 느껴지면서 약간 저는 유럽 바람이 싹 느껴지는.
1: 제가 왜냐면 혼자이고 싶어요를 내고 난 다음에 네. 이별령이 나온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조정현 씨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를 듣고 이거야. 그래서 그 제가 신재홍 씨를 찾아간 거예요.
2: 아. 그랬구나. 아, 근데 그 이별 여행 이후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원미연 씨의 노래만 들으면 이별 여행 같은 그 서사가 어디 있어요? 그 서정성이 어디 있어요?
0: 최고죠, 근데요.
2: 떠나, 같이. 연인이랑. 어? 이별 여행 떠나보자. 그 노래 이제 배경으로. 맞아요. 딥다 싸우고 냅다 말싸움하고 네. 상처도 여기 9299님 제보해 주셨어요. 아니 이별 여행 네. 노래에 감명받아서 진짜 부산으로 이별 여행을 갔었습니다.
0: 그랬어요. 그래서요. 근데 현실은 노래 가사 같지는 않더군요. 같이 갔다가 말싸움만 계속하다가 결국 따로 돌아왔던 이별 여행이었죠.
2: 아, 이게 근데 같지 않아.
1: 그때 당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마 여자친구한테 이별 여행이라는 말 못하고 당일로 그냥 바다를 보러 갔대요. 근데 이별 여행이란 말을 못하고 갔다 와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이별 여행이었다.
2: 그렇죠. 아, 아니면 원미경 씨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
1: 거기 가서 굳이 바다
2: 그거는 이별 여행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참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1145님은 그 이별 여행이란 노래 제목을 보고 어쩜 그렇게 제목을 잘 지었을까.
1: 그러니까 이별과 여행이 만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별 여행 카페도 생겼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카페 이름이.
2: 네. 맞아요, 네. 진짜. 저도 그거 봤어요.
0: 그럼 처음에 이 노래 제목이랑 곡이랑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받으셨을 때 노래?
1: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여기가 쉬는 곳이 없어요, 노래가.
0: 아, 그래요?
1: 제 노래는 이게 쉬었다 맞아요.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투명한 시작되면은
0: 쭉 가는 거예요.
1: 네,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까지 한 번에 가요. 그랬다 쉬었다가 또 다시 벽에 걸린 시작해서 뒤로 가서 뒷사비가 한 번 더 올라갔다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끝이에요.
0: 약간 과로하는 노래네요.
1: 네. 노래 너무 갈 때
2: 힘들구나.
1: 너무 힘들었던 게 신재홍 씨는 또 노래를 한호흡으로 가길 원해요.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밖에 기대 바라보네까지요.
0: 네.
1: 그다음에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벽에 걸린
2: 그런데 듣고 보니까 진짜 가수가 쉴 틈이
1: 없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래 이별 여행을 부를지 모르고
0: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계속 할지 모르고
1: 아니, 진짜 너무 노래가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네.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했는데
2: 네. 그러면 30년 넘게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20대 원미연 씨가 불렀던 그 느낌과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좀 실리나요?
1: 제가 중간에 많이 변질된 이별 여행을 많이 불렀었어요.
2: 변질된 이별 여행이라면
1: 그러니까 뭐냐면 노래를 너무 이제 행사 무대 뭐 진짜 안 불러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정석대로 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막 이렇게 눌렀다 줄였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왜 노래를 저렇게 하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2: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1: 그냥 어떻게든지 오늘 잘 이 노래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제가 약간 정신을 차리면서 네. 이별 여행은 원곡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요번에 이제 성시경 씨가 부탁을 했을 때 네. 제가 첫 번째 노래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저는 뒷사비만 부르는 거고 성시경 씨 노래가 없이 제 파트만 노래를 해서 보내드리면 성시경 씨가 거기다가 앞에 1절을 부르고 위에다가 코러스를
2: 함께 입히는 거구나. 네.
1: 근데 이제 저한테 노래 녹음하기 전날 김정은 씨 버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2: 네네.
1: 들어보라고. 네. 김정은 씨 노래가 예전보다 더 잘하셨어. 내 느낌에. 네. 정석대로 또박또박 그래서 이별행을 처음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성시경 씨 팬덤이나 지금의 10대나 20대, 30대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그분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던 이별행을 그대로 들려드려야겠다. 해서 이별행을 연습을 했어요.
2: 그러셨구나.
0: 10,000번, 20,000번 불렀는데.
1: 앨범을 들으면서

0: 거기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와, 노래를. 제 목소리를 듣고.
1: 멋지다.
0: 그래서 그 창법을 다시 신경 씨한테, 신경아 나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내가 아. 다시 해서 한번 보내줄게. 야. 그래서 2주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벽에 걸린을 다시 불러가지고 보내줘서 신경 씨가 노래를 한 거죠.
1: 와. 아, 그래서 그런지 그 댓글에 박자 밀당 없이 담백하고 깨끗하게 네. 부르는 이별 여행이 너무 좋다고 네. 원래 이별 여행을 아는 팬분들도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0: 그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원곡을 찾아보는 거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원곡을 찾아보게 노래를, 돼. 또.
0: 그러니까 성시경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성시경 씨 노래를 듣다가 이거는 원곡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이제 제 노래를 맞아요, 듣게 맞아요. 되신 분들도 아, 많았어요.
1: 8856님.
2: 저는 국민학교 수학여행 때 버스 안에서 이별여행 열창했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그렇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초등학교 이전에. 8015님은 92년도 신병훈련 마치고 자대 가는 기차 타러 가는 수송버스에서 아, 이별 여행 듣고 눈물 났던 기억 납니다. 이게 많은 걸 뒤로 하고 또 가시는 기분이.
0: 네, 맞아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어요. 여자친구를 놓고 간다는 건 진짜 정말 긴 이별 여행이야. 네. 군대 생활 자체가.
1: 그렇네, 진짜.
0: 네, 여행 가는 거죠.
1: 그렇죠.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원미연 씨의 이별 여행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0: 보석 같은 노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가 주는 힘은 그냥 과정 없이 나를 그 시절로 데리고 가.
0: 맞아, 진짜.
1: 과정 없이. 노용식님 갔다 왔어 지금.
0: 이제. 그 여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지라시에서 원미연 누님의 이별 여행을 들으니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중학생 시절로 되돌려주는 듯하여 뭉클 울컥합니다.
1: 다녀오셨어요 이분도 지금. 다 지금 오셨어요 이제? 다들 오셨어요? 2915님 30여 년 전 산의 노래자락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저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갑니다. 시간 참 빠르다. 다 따라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가사 한번 들리고. 자, 원미연 씨와 광고 듣고 또 함께 할게요.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6: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5: 정성으로 완성한 6년 된 홍삼.
6: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5: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6: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7: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8: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친환경 농산물.
9: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0: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9: 세종기프트.
11: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12: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11: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12: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11: 준비된 콤비 준콩.

0: 원면 시대.
1: 네,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원면 시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0315님이 목격담을 보내주셨어요.
1: 네.
2: 90년대 후반쯤 저 20대 초반이었는데 덕수궁에 언니 오셔가지고 이별여행 부르는 모습 보고 친구랑 뿅 가가지고 입고 있던 티셔츠에 사인받았어요. 그때도 언니는 단발머리였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진짜.
3: 그랬어요. 그래요.
2: 티셔츠에 사인받고 이거 학생들이 진짜 좋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1: 맞아요.
2: 여기다,
1: 맞아요.
2: 여기다 해주세요. 에, 에. 괜찮아요. 막 책가방에도 받고 이러잖아요.
1: 더 가까운 목격.
2: 예. 7530님.
4: 91학번 중앙대 무용과였는데요. 연영과가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지나가던 미연 언니를 보고는 언니 좋아요 했더니 앨범 샀니? 언니 노래 듣고 순간 91년도로 타임슬립.
2: 아니 진짜 원면 시체 다워요. 되게 시원시원하잖아 늘.
3: 맞아요.
2: 원면 시체 되게 시원시원해요.
3: 연영과랑 저희가 예대 안에 무용과 연영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앨범 샀니? 뭐 이렇게
2: 약간 그게 좀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정 반응이에요.
1: 그렇죠.
2: 언니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내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3: 뭐 라이브 공연 꼭 보러 가고 싶어요.

0: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그 얘기잖아요. 네. 티켓 샀어? 예매했니?
1: 맞아요.
2: 아, 좀 친해진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 원미연 씨가 사실 저희 이 라디오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나가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우리가 그 MBC의 라디오 역사 진행을
1: 네, 네.
2: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그 DJ를 하시면서 좀 남녀 DJ를 하시면서 네. 호흡이 그래도 비교적 잘 맞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0: 박상규 선생님이요.
2: 오? 오. 우리 대선배님 박상규 네. 선생님이요. 오, 그분은 진행자의 거의 탑급이죠.
1: 1회 청백전하셨던 네,
0: 아, 그래, 네.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죠. 제가 12시에서 2시 프로그램을 이제 MBC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MBC에서 하다가 네. 근데 그 박상규 선생님께서는 저를 공주라고 불러주셨어요. 아. 뭐 우리 원공주 왔어? 아이고 우리 원공주 오늘 방송 끝나고 뭐 먹을 거야. 아. 그러니까 그 기운이 맞아, 이 공주라는 살려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잘해야 되겠다. 정말 선생님한테 너무 잘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구나. 미연아 맞니? 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이런 선배님이 아니시고 어휴 우리 미연이 오늘 그렇구나. 우리 원공주 우리 원공주가 문제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우쭈쭈쭈 아,
0: 해주시는 그럼요.
1: 아쉽구나.
0: 뭘 해주고 계세요 지금?
2: 저는 서로 멸시천대하고 있습니다.
1: 비난, 네. 홀대.
2: 조롱. 네. 근데 저희는 설정값이 그래서 네. 저희가 서로 칭찬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불안해하세요. 네.
1: 싸워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그래도 네. 두 분의 얼굴에서 웃음꽃은 이미 피어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렇게 네. 하면 우리는 약간 등 돌리는데 아, 저희는 굉장히 좀, 가까이 계시네요. 네.
2: 서로 공격하고 멱살 잡는데 네. 웃긴 거에 좀 약해서 서로 웃기면 용서하는.
0: 아 너무 좋아요. 네,
2: 그런 네. 게 이제 암묵적으로.
1: 지랄세 목적이 또 웃기는 거니까.
2: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미연 씨가 그리고 7년 넘게 좀 부산에서 좀 오래 활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0: 맞아요.
2: 라디오를.
0: 제 기억에는. 여기 라디오에서 오래 하다가 라디오를 제가 낮 12시에서 2시, 밤 12시에서 1시를 하루에 두 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1: 에?
2: 아니 그게 가능해요?
1: 돼요?
0: 그렇게 되더라고요. 낮 12시고 밤 12시니까. 와, 방송사가 대단하시다. 다른.
2: 와. 데일리를.
0: 네. 데일리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동시에 같은 가을편에 같이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2: 어머 어머 어머.
0: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뜨면서 그래 나 지금부터 놀 거야. 난 맘 놓고 놀 거야. 그래도 한 달 놀았는데 너무 몸이 쑤시는 거예요. 진짜.
1: 아, 매일 일하던 사람이니까.
2: 놀던 사람이 놀지
0: 할 게 없어. 맞아. 노는 것도 한 달 딱 해보니까 놀 것도 없어.
2: 놀 법을 몰라 잘.
0: 근데 그때 마침 부산에서 교통방송 개국한다. 아. 그래서 혹시 놀고 있는 DJ 없어? 그러니까 누가 또 어떤 피디님 아 그래 미연이가 아침 저녁 일하다가 요즘에 좀 놀고 있어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개국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짐을 다 싸들고 내려갔어요.
2: 와.
0: 바다가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1: 와.
0: 광안리가 보이는데 나 이거 할 거야 마음속에서 나 이거 해야 돼
2: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0: 짐 싸갖고 내려갔죠.
1: 그러셨구나.
2: 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그 두 프로가 이렇게 하차하게 된 게 어쩌면 또 다른 기회였겠네요. 좀 힐링이 필요한 시기에.
1: 부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옛날 원미연 씨가 부산 달맞이에서 맞아요. 카페 하실 때 제가 서비스로 맥주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 어머.
1: 참 호탕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2: 카페 사장님도 하셨어요?
0: 그럼요. 제가 라이브 카페를 전용록 라이브 하우스 하던 걸 제가 인수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를 라디오 DJ를 하면서 밤에는 제 카페도 하고
2: 아니 가만 보면 원미연 씨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에너지가 이미 느껴지면 네. 가만히 못 계시네 이분도. 네
0: 맞아요.
2: 이분도 뭘 해내야 되네.
0: 약간 조급증도 있고
2: 에너지가
0: 쉬면은 이상해.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1: 아, 뭘 하셔야 네, 되는구나.
0: 뭔가를 해야 되는.
2: 원래 가수들이 보통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네. 배짱이 형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자기한테 그렇죠. 또 어울리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올빼미일 때가 있는데 보면은 되게 그 흔치 않은 개미 타입이에요.
0: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 엄마가 아침형이 안 되면은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 이제 학원 보내는 것도 네. 아침 뭐라도 해서 먹여서 보내야죠. 그다음에 그렇죠. 새로 옷 머리 핀도 꼽아줘야 되고 막 그 생활을 몇 년을 하고. 예.
1: 근데 이렇게 적극적이셔서 그런지 우리 엄미연 씨는 곡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2: 맞아.
1: 서태지 씨한테도 태자 곡 하나 줄래 이런 적 있다고요?
2: 아, 적극적이셔 진짜.
0: 제가 젊음 행진 MC를 했었어요.
1: 예예. 예.
0: 네. TV MC를 할 때 그 무대를 통해서. 서태지 씨가 데뷔를 했어요.
2: 아~
0: 네. 그래서 그 유대영 선배님이라고 네? 그분의 제작자, 서태지 제작자를 제가 잘 알고 지냈는데 그때 MBC에 여기 고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1: 오~
0: 네. 아~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내가, 나 저런 빠른 곡 하나 받고 싶다.
1: 댄스곡.
0: 댄스곡을. 그런데 또 서태지 씨가 그냥 좋다. 왜냐면 그때는 나는 이미 유명 가수고 서태지 씨는 이제 데뷔를 할 때고.
1: 신찬 신이.
0: 그러니까 네. 이제

0: 뭐 곡하나 쓰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셨는 것
1: 네.
0: 같았는데 곡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한달 만에 뭐 이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 아, 바쁘지.
0: 너무
2: 바빠졌어요.
1: 갑자기 빵
2: 예,
1: 터져서.
2: 맞아요, 맞아요.
1: 빵 터져서.
0: 가사를 나보고 쓰라고 하더라고.
2: 어, 네.
0: 그래서 어쨌든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그 노래가 왔는데 랩이 있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내가
2: 오! 이게 약간 서태지 씨 특유의 랩
0: 네.
2: 플로우잖아요.
0: 네.
2: 오, 이거 원미호 씨다.
0: 저예요.
2: 우와.

0: 이게 그대 내게 트로라는 노래인데요.
1: 네, 그대 내게 트로. 저는 이제 이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대 내 곁으로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댄스를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은 깊은 사랑이 이미 히트가 나 있는 상태였고
0: 그렇죠
2: 좀 영역을 넓히고 싶으셨구나.
1: 그쵸. 그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면서 룰라, 투투, 1과 2분의 1, 노이즈, 뭐 RF 뭐 와. 너무나 터보, 뭐 영턱스클럽 막 쏟아져 나오는데
0: 댄스팀들이
1: 예. 네. 저희가 91년, 92년까지는 발라드 시대였어요.
2: 아, 맞아, 맞아.
1: 원미연, 신효범, 뭐 김혜림 씨, 조각경 씨, 강수지 씨 너무나 많은 선배님들
2: 엄청났죠 그때는 진짜.
1: 근데 댄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박진영 씨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이런 곡이 있는데 나 댄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안무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뭐 춤을 조금 몇 개 이렇게
2: 한번 진짜 쳐보신 거예요?
1: 아니 그냥 그냥 같이 작업실에서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누나는 그냥 발라드 계속 하시는 게
0: JYP 솔직하시군요. JYP
2: 아이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누나는 발라드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안무가 없이는 댄스를 무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 무용 이렇게 각 방송사마다 뒤에서
2: 그렇죠.
1: 백업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제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노래만 했었던 그래서 이 노래를 안타깝게 띄우지도 못해보고
2: 아, 이 노래 뒤에 JYP 붙을 뻔
1: 아, 그랬었어요.
2: 아, 그랬구나. 네. 오, 근데 진짜 여러 가지로 도전을 많이 하시네. 연기도 사실 우리가 배우 엄미연도 우리가 조금 기대에 봄직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 저는 원래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2: 그러니까.
0: 근데 연기생활. 데뷔를 대학가요제로 하시는 바람에, 그죠?
1: 네. 네. 대학가요제를, 연극영화과 학생이 대학가요제를 데뷔한 거죠.
2: 아, 이렇게 되면 뮤지컬 같은 장르를
1: 하고 싶었죠.
2: 예, 도전해보셔도 되죠.
1: 아바의 아바 뮤지컬이 저한테도 들어오긴 했었어요.
2: 이봐, 이봐. 아니, 최은숙님이 기억하시네. 원미연 씨 예전에 연기도 하셨잖아요. 연기도 되게 잘하셨는데.
1: 제가 이제.
2: 혹시 연기에 대한 미련 없으시냐고.
1: 있죠. 있죠. 그때. 해돋는 언덕이라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가수 지망생 역할을 했어요.
0: 아,
2: 제가 그거 기억나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먼지를 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2: 맞아, 맞아, 맞아.
1: 그대 곁에 있던 난 행복해. 막 이렇게 무용. 그러니까 거기서 가게 정리를 하는 애가 맨날 이제 시골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고정을 1년 하다가 이제 아웃이 돼요.
2: 아웃이
1: 왜냐면 슈퍼마켓 김선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서울로 가면서
2: 아, 왜 가셨을까?
1: 본의 아니게.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게임 전설의 고향 형사 25시 와. 가요 드라마
2: 되게 맹렬하게
1: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욕망의 문 안 해본 드라마.
2: 와. 와, 다 기억을 하시는구나.
1: 이름이 없어요.
0: 아 역할이.
1: 네. 아, 친구 원투 쓰리.
0: 아, 가수는 데스탄데.
1: 친구 원투 쓰리 소매치기 원투의 쓰리 뭐 주로. 야, 쓰리, 투, 자 걸어봐봐, 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안타깝다.
1: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깊은 밤 슬픈 날이라는 싱글 앨범을 해요.
2: 네.
1: 이름 없는 가수. 네. 88년도에. 근데 그 노래가 반응이 오면서 제가 혼자이고 싶어요를 대학 졸업하면서 내면서 연기를 접었어요.
2: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
0: 그렇게 됐구나. 연기가 먼저구나.
2: 우리 배우 엄미연 씨를 잃었구나.
1: 네, 그때.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2: 맞아요, 맞아요.
1: 하나만 똑바로 해.
2: 그때는 개그맨들이 음반 내도 선배들이 막 뭐라 그랬어.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노래면 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서 이제 연기를 뒤로 하게 되고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죠. 네.
2: 근데 배우 엄미연 씨를 얻었다면 우린 이별 여행을 못 얻었겠죠? 그죠. 아, 인생이라는 게 참 다 가질 수 없네.
0: 그러게요.
2: 아니, 또 우리가 잠깐 부산 얘기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산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남편 되시는 분을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래요?
2: 그녀의 사랑은 부산에서 완성되었다.
0: 부산에서 맞아요. DJ 하시면서?
1: 그러니까 제가 아마 부산을 가게 된 이유는 진짜 남편을 만나러 갔다
2: 그러니까.
1: 해도 사원이 아닐 정도로.
0: 운명적이네요.
2: 어떻게 운명이 그녀를 이렇게 이끌을까?
1: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내가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2: 왜요?
1: 그냥 가수가 부산에 와서 이제 DJ를 한 거 개국 방송에
2: 네.
1: 그러니까 개국 멤버로 계셨던 분이고 저는 저대로 그냥 DJ 하니까 하루에 맨날 가서 두 시간만 방송하고 오고 근데 제가 갑자기 부산에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면이 부산에 떴다? 그러니까 이제 일들이 막 들어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원면 씨. 그 제가 뭐 하나 뭐 물어볼라 하는데 뭐 은면 씨 몇 시부터 시간이 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2: 섭외가
1: 네. 무슨 말인지 반은 못 알아듣네.
2: 재밌다.
1: 그러면 뭐 서면 오면은 뭐 한 몇 곡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누구누구 씨 죄송한데 내가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와. 근데 이제 남자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오미연 씨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어디 출연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얼마를 드리면 되냐? 이걸 물어볼 아주 간단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0: 매니저 역할.
2: 이야.
1: 아, 그래서.
2: 통역사네, 통역사. 통역사, 통역사. 정말.
1: 제가 말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
0: 아, 통역사 역할이네, 진짜.
1: 해줬어요.
2: 말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이제 사랑이 싹 터져. 뭐. 연애 관계가.
1: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남편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시키기 전에는 먼저 말을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단답형. 네네. 약간.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2: 아, 그렇구나. 네.
1: 어머. 그러면서 예.
2: 다 잡았어. 예, 일과 사랑을 다 잡았어 부산에서. 예. 예, 우리 조인현님이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미연님 2000년 밀레니엄 때 해운대 달맞이 고개 원면 라이브 카페에서 몰래 몰래 만나던 직장 동료에게 제가 좋은 사람 같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요. 여자친구로 아내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세상에.
2: 그때 달맞이 곡의 전용록 원면 라이브 카페 저희 부부에게 좋은 추억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어머 이때 보증을 서주신 거네.
0: 그러네.
2: 좋은 네. 사람 같다고.
1: 제가 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2: 오예 오예.
1: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세상에. 그냥 좋다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놓치지 말아라든지 너무 좋은 분 같다. 막 그런
2: 그래 그렇게 또 얘기를 나서서 하시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1: 근데 우리 네. 라이브 하우스가 유머차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0: 우와, 가족.
1: 네 가족.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해운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저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원면 시다 아닙니까?
2: 아, 예. 관광 상품 예. 관광 코스가 돼
1: 코스처럼
2: 부산의 자랑.
1: 그 하면은 원면 시다 아닙니까? 예. 노래합니다 이래 가지고 택시로 저한테 내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0: 야.
1: 여기 뭐 어디 가면 돼요? 재밌는 곳이 어디 있어요?
2: 맞아 맞아. 저희도 택시 타면 부산에 그렇지, 맛있는 데 뭐 재밌는 데
1: 물어보잖아요. 예. 그 덕을 제가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구나.
2: 아니, 그 지금 부산 사투리 너무 맛깔나게 하시는데요.
1: 저 한 7년, 8년 정도 살았습니다.
2: 아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라이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라이브가 땡기네요. 오늘 원면 씨가 라이브를 해주시다
0: 가능하세요? 컨디션
1: 그래서 괜찮... 제가 네. 지금 소리가
2: 목 감기 코 감기
1: 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네네. 네.
2: 아이 참 코로나도 비껴가신 건강 체신데
0: 그러니까요.
2: 네 요새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0: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소리 질러란 노래십니다.
2: 네 이 노래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1: 조수미의 나 가거든.
2: 네.
1: 늘 작곡하셨던 이경석 씨가 제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 원미연 씨가 좋은 목소리로 많은 분들한테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2: 와.
1: 직접 작사 작곡해주셨어요. 조성모 씨의 나 가고 아 조성모 씨 아시나요?
2: 네.
1: 초앱은 뭐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그런 곡 등을 지어주셨다.
2: 아, 저분은 한곡 한 곡의 서사가 말도 못하는.
0: 진짜 그러네요. 네.
2: 자 원미연 씨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소리 질러.

0: 어, 너무 좋다 이 노래.
1: 오, 야. 너무 좋다.
2: 아,
1: 아니 죄송한데 그 감기가 걸려서
2: 아유, 예.
1: 그 약간 뒤에 네. 막 그 후렴구가 더 막 아, 절절하게 저미는 느낌. 너무 죄송한데
2: 아이고,
1: 더 절절해진 느낌.
0: 8512님 헐 라이브예요? 네. LP 듣는 줄?
1: 어.
0: 세상에 진짜 멋진 분이에요.
1: 이 노래의 분위기와 감칠맛이 오늘 더 산 느낌?
2: 네. 아 그래요?
1: 네. 이동우님 마 누가 감기 걸렸다고 한 겁니까? 엄마 너무 좋은데 얘. 아, 너무 좋아요.
0: 진짜.
1: 근데 가끔씩 왜 감사합니다. 가수분들 컨디션, 목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듣는 입장에서 약간 그러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LP 정서가 있어요.
2: 맞아요.
1: 그게 딱 느껴지니까 죄송하면서 또 감사하죠.
2: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일단 요즘에는 라이브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가수들이. 아,
0: 그래요.
2: 행사 말고는 저희가 방송 말고는 라이브를 들려드릴 데가 없어요.
1: 그렇긴 그래요, 진짜.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음원을 듣다가 너무 차이가 날까봐.
1: 아,
2: 이런 라이브로 오면 걱정이 많이 돼요.
1: 전혀.
0: 아니요.
1: 그래요? 원미연이 원미연했다.
0: 네, 너무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1: 하루였어요.
0: 그 노래 자체가 감사합니다. 또 박정수님이 노래 좋습니다. 중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네요.
2: 맞아요.
0: 하셨고요.
2: 저는 정말 맞아. 이런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저도 이제 뭐 엄마로 살고 뭐 원미연으로 살지만 이제 뭐 누구 엄마예요? 어디 가면은
0: 맞아.
2: 누구 와이프 맞아. 그런 자리가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 이름 석자 말하기 쉽지 않고
1: 그게 너무 마음에
2: 내 목소리를 낸다는 컸어. 건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서도 같이 융화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많이 잃게 되는데
1: 맞아요.
2: 가끔은 그냥 내가 내 목소리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 세상에 한번 소리를
1: 나
2: 낸다는
1: 여기 있다고
2: 거?
1: 아. 그게 뭉클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산책 중에 듣는데 눈물 난다고 7864님이 신은주님은 저는 미연 언니 소리 질러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
2: 소리 지르세요.
1: 진짜 스트레스 네. 해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소리 질러 하시면서 내적 환호와 내적 샤우팅을.
2: 네.
1: 근데 사실 이게 해소하는 느낌도 있지만 존재 자체를

0: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2: 난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 채널 루키 루키.
2: 올라가네 올라간다.
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에 땔감을 쥐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2: 8월 추석에 지사를 모시고
3: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원래 우리 끝곡으로 원미연 씨 추천곡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있네 준비했는데 못 들었어요. 이 노래 내일 꼭 지라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5: 아니, 이 노래가 김동률 씨 곡이에요.
6: 네, 맞아요. 김동률 씨 제 4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이 요즘에 저한테 그냥 딱 울린 모든 세상은 어떻게 그때 그 나이에 이런 노래를
4: 대학생 김동률이 쓴 노래예요?
6: 네, 그렇죠. 네,
5: 아, 원미연 씨와 함께한 시간 너무 아쉬웠어요.
4: 진짜 짧아요.
5: 더 길었어야 돼. 2시간 텄어야 됐어.
6: 어떡해.
5: 한 번 더 나와주셔야죠.
6: 그래요. 뭐. 한 번 더 나와야죠. 뭐. 네,
5: 목 회복하시면 나와서 라이브로 이별 여행 가셔야죠.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6: 네네네. 네.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네, 네. 고맙습니다.
5: 항상
4: 네.
5: 팬으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6: 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단거리 수영의 기대주 김영범 선수가 한국 수영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김영범 선수는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어제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영범은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이종목 우승, 지난 대회 이종목 우승자 지유찬 선수는 21초 9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의 장애 대응 매뉴얼을 11년 동안 7차례나 개정하면서도 접속자 폭증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개정 사유에 따르면 대교협은 2016년과 2018년, 2021년 장애 유형과 대응 범위를 확대해왔지만 접속자 폭증으로 원서 접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험생에게 어떻게 알리고 접수 마감과 경쟁률 공개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전체 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인데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3천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대곡 지식융합지구는 3호선과 경의중앙선, GTX-A노선이 지나는 대곡역과 가깝고 9,400여 가구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의왕 오전 왕곡지구는 14,000 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오는 2029년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의왕시청역이 인근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7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0.64% 오르며 출발한 지수는 종일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다 113.49포인트 1.65% 오른 7,007.72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지요.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청와대 전면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정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센가? 강 실장 사의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입니다. 주말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의혹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낸 김 후보의 전직 보좌관이 등장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현안들,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짚어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연일 진보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대상인 조국 혁신당과는 티격태격 시비가 이어집니다.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 2부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MBC 보도국 이정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지난 주말부터 뭐 정치권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4: 네.
3: 주말 사이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고 오늘은 강훈식 실장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 네, 예. 지금 매일 속보를 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 정치권 기자들 바쁘겠어요. 지금
4: 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사의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이 갑자기 브리핑을 해서 딱 이거 한 줄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브리핑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브리핑을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사의를 수용했다거나 이제 누구로 교체하겠다는 사실을 브리핑한 게 아니고요.
3: 네.
4: 그래서 다음 비서실장이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이 주재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강 실장이 그대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이 회의 자리에서 강훈식 실장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네.
5: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뭐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3: 청와대가 3실장 체제인데
4: 네.
3: 그중에서 보면 김용범 실장은 지난번에 물러났고 네. 지금 아직 후임을 못 정했단 말이에요.
4: 네.
3: 후임을 못 정했고.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데리고 가잖아요. 이번에 순방.
4: 이번에 순방에 같이 가죠. 네.
3: 그러고 남은 게 이제 비서실장인데
4: 네.
3: 비서실장 사이를 바로 수용해버리면
4: 네.
3: 지금 3실장 중에 아무도 안 남으니까
4: 맞습니다.
3: 이거는 지금 너무 공백이 크니까
4: 네.
3: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사표 수리 안 한 거 그렇게 해석
4: 그렇게
3: 되나요?
4: 이해가 됩니다.
3: 네.
4: 그러니까 3실장 교체설이 최근에 좀 돌기는 했거든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쇄신 차원에서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썰이 계속 이제 최근에 뭐 한 몇 주 됐어요. 돌았지만 좀 시점이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3: 네.
4: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유엔 참석차 네네 뉴욕으로 가는 지금 비행기 탑승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3: 네. 그래서 이미 탔죠 지금 비행기.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살림을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가기 때문에
3: 그렇죠.
4: 비워놓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하필 오늘이라는 이제 의아함이 좀 있었고요.
3: 네.
4: 그래서인지 강훈식 비서실장도 직원들이 보는 내부방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해요.
3: 네,
4: 그래서 글 내용이 갑작스러운 발표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되실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제 거취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빈틈없이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 그게 강훈식 실장이 청와대 내부에다
4: 네.
3: 올린 글이라는 거예요?
4: 그렇죠. 오늘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뭐 졸업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죠. 완곡한
4: 네.
3: 표현인데 어쨌든 이 두 명이나 지금 낙마했으니까
4: 네.
3: 그거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표를 낸 것도
4: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이제 그 청와대 관계자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3: 네.
4: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빌면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3: 그렇죠.
4: 것 같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60%대에서 30%대로 떨어졌잖아요.
3: 네.
4: 근데 이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지 하시는데 또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인사가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개각이 지금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3: 그러니까 지지율 선방하려고 막으려고 네. 한번 지지율 붕괴되는 거 막아보려고 개각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4: 네. 그리고 원래 인사권은 이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장관급 공직자를 인사할 때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 그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네. 이제 사람을 천거받고 누가 좋은지 뭐 수소문도 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과정 전반도 여기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원회 그 위원장이 비서실장인데 최근 인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비서실장 책임론이 조금 대두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지금 낙마를 했고 최근에는 6명 중에 2명이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후보자, 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이런 그 의혹들이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약 청탁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왜 사전에 안 걸러졌지. 왜냐면 이게 검찰 수사도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 유예되긴 했지만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갑질이 국회에서는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3: 의원들끼리도 아는 정도.
4: 그러니까 아름아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좀 힘든 사안 아니냐. 뭐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런 거는 또 이거를 확인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3: 그 세평이라고 그러죠.
4: 네.
3: 이걸 잘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4: 예전에
3: 세간의 평가 이런 걸 좀 수집하잖아요. 원래.
4: 네. 그리고 그 세평 조회를 할 때 뭐 국정원 과거에는 국정원도 여기에 좀
3: 개입을
4: 해서 네, 세평을 열심히 뭐 찾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그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은 이게 안 하기 때문에 세평 조회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네. 항상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좀 핑계 아닌 핑계 네. 해명을 대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관련해서는 계속 좀 검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3: 그리고 요즘 보면 예전에는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4: 네.
3: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을 하면 보통 낙마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는데
4: 네.
3: 이 말도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4: 보니까 네.
3: 이번에 김승원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4: 뭐 그래서 용인 의원도 그렇고요.
3: 그러니까요.
4: 강선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일단 지금 출국을 했죠, 지금 이미.
4: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순방이 미국이랑 멕시코 두 나라를 가는데 27일에 네. 대통령이 돌아와요. 그러면 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3: 그렇네요.
4: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추석은 지나야 신임 실장 인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항에는 이제 강우식 비서실장도 평소와 같이 환송 행사에 갔습니다.
3: 네, 아직 사의 수리가 안 됐으니까.
4: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김혜경 여사 옆에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오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트랩에 오르기 전에 참모들과 악수를 하면 항상 뭔가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당부하는 모습은 찍혔는데
3: 네.
4: 그 비행기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사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지금 30분 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이야기는 아직 알려지지
3: 네.
4: 않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이제 강 실장이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3: 네.
4: 이제 뭔가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삼실장 뭐 교체설이 계속 있었고 연말쯤에는 좀 그래서 인사를 좀 하지 않겠느냐
3: 네.
4: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김용범 실장에 이어서 강훈식 실장까지 지금 나가게 됐기 때문에 개편 시기는 좀 빨라지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의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될 분위기인
3: 그렇죠.
4: 것 같아요.
3: 네.
4: 그런데 이제 강 실장 사의를 계기로 좀 인적 개편을 해서 이제 국정 동력을 좀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청와대 인적 쇄신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3: 네.
4: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 사표를 안 받을 거였으면 오늘
4: 네.
3: 이렇게 기자들한테 바로 알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후임 인선 그 이름도 이제 그 뭐 밭이라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 돌고는 있는데요.
3: 지금 도는데
4: 네.
3: 그거 혹시 자천 아닌가 싶기도 하고.
4: 뭐 그러니까 자가발전성의 것이 있을 수도
3: 많죠.
4: 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아니 그럼요.
4: 네.
3: 이 위성락 실장이 궁금하네요. 이번 특히나 또 파병 논란도
4: 네.
3: 있어서
4: 네.
3: 어떻게 될지.
4: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보실장도 지금 바로 교체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죠. 대미 투자 협상도 지금 뭐 내일 네. 국회에 보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 중인 이슈들이 많아서 네. 바로 지금 교체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3: 후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4: 네, 그렇고요. 네.
3: 이게 만약에 경질을 하려면 뒤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뭔가 액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4: 네.
3: 자, 일단 강 실장 사퇴 그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4: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공식적인 평가는 자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기자들이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본인이 사의 표명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 말을 더 얹겠습니까라는 네. 분위기였고요.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

0: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사퇴하는 건 당연한 처신이다. 네. 근데 결국 뭐 김용범, 용혜인, 김승원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김승원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죠.
0: 네.
1: 토요일에 사퇴한 거죠?
0: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오늘 이게 제일 주요 뉴스였거든요.
1: 그러니까. 네. 톱이 바뀌었어요. 톱 뉴스, 헤드라인이 네. 다 바뀌어버렸어요.
0: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보면은 그 10시 반쯤 이제 갑자기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회견 한다더라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사전에 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틀 전만 해도 이제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그 가는 기류였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기자회견 다음 날 이렇게 됐고 당사자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김승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뭐 저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나오는 소식들은 네. 탄원서 때문이 아니냐 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0: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하고 나면 보통 이 논란이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사퇴한 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의혹을 정리한 탄원서가 존재하고 네. 그 탄원서가 이제 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청와대 쪽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토요일에 네. 있었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네.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2024년에 김 의원이 어떤 자리에서 거기 이제 같이 자리를 했던 사람을 성추행을 했고 그 일을 당시 보좌진이 이제 상황을 수습했다 뭐 이런 내용의 탄원서에 네. 들어 있고 또 뭐 김승원 의원이 과거에 음주 운전한 것을 목격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음주를 한 다음에 보좌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이제 탄원서에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탄원서를 쓴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네. 복수, 그러니까 두 명이고요.
1: 두 명.
0: 다른 보좌진은 또 다른 내용으로 탄원서를 썼는데 김 의원이 위원장을 지냈던 그 경기도당에서 이제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네. 해서 이제 이거 탄원서를 쓰고 이것보다 또 알려지지 않은 흠결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진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이 쓴 것까지 다 이제 모아가지고 17일 오전 11시쯤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근데 기자회견 이게 하루 전날이에요.
0: 그렇죠.
1: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은 했지만 과거 단톡방에 이제 그렇죠. 뭐 여러 의원들이 네. 있던 단톡방에 이제 있던 사람 중에 자기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 파일을 보냈고 네. 그 이후에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한테도 같은 파일을 보내면서 이거 대통령에게도 보낸 네.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홍수석이 한 3, 40분 뒤에 이제 전화가 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당에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청와대에만 전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이 이제 간 이후 다음 날에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네. 이 텔레그램의 그 추정된 인물이 정말 대통령이 맞는지는 이제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네. 김승원 후보자 그래서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은 임명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신중한 답을 내놨었습니다. 대통령이.
1: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 네.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 금요일인데
0: 네.
1: 딱 하루 전인 17일에 이 탄원서 약 10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이 청와대로 간 거예요.
0: 전달이 됐고.
1: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받은 거예요.
0: 네.
1: 거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나서 이 탄원서가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영향을 줬을까? 이건 모르겠지만 네.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0: 그렇죠. 이 보좌진의 설명으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홍수석이 뭐 빠르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네. 취지로 말을 했다고
1: 그러니까요.
0: 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인사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정부수석이라면 보고를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1: 당연히 얘기했겠죠.
0: 네.
1: 그러니까 유추해보자면 이건 이제

0: 추리의 영역입니다만 17일에 이런 그 탄원서가 접수가 됐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이제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사퇴를 한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 논란이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보좌진이 이제 그 탄원서를 작성한 한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또 김승원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퇴하기 전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이런 의혹들을 이렇게 좀 부인을 하면서 좀 무마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여당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가 이제 토요일에 KBS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0: 그러니까요.
1: 했습니다. 탄원서 존재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걸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KBS 누구인지 하여튼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후보자가 사퇴를 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라는 취지의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 측도 보좌진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냥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통화와 관련해서 KBS의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아마도 뭐 한준호 의원실의 보좌진이 전화를 한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간사거든요. 네.
0: 이게 뭐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진짜 옛날에는 하던 행태입니다.
1: 네.
0: 옛날에는 하던 행태지 요즘 이런 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탄원서 의혹, 이 논란 때문에 기자회견 한게 효과가 완전히 반감됐어요, 진짜.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이렇게
0: 아,
1: 네타시오라는 말을
0: 그러니까요.
1: 많이 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계속 낮은 자세를 보였고 또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자 친노이자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0: 통합.
1: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상당히 공을
0: 그렇죠.
1: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해하는 검찰 개혁에서 또 김승원 후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지금 낙마를 하게 된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 데다가 그 사후에 불거진 이런 탄원서 관련 논란 때문에 이게 코어 지지층에게도 이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그또 탄원서 논란 때문에 중도층에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사퇴한 효과가 좀 반감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보인 것도 좀 반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이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달래고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임 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1: 정리를
0: 그런데
1: 했잖아요.
0: 정리를 했는데 그 효과가 아이고. 자, 지지율 추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 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2: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의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18도, 안동은 14도로 시작을 해서 역시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대구도 28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들어있는데요. 토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구름이 많은 편이라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지금 청주 분기점 가기 전에 3차로에 대형 탑차가 사고로 서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희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MBC 이정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4: 네,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이나마 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지지도는 34.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63.4%,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간 네.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잠시 긍정을 보류했던 사람들이 네. 조금 유입된 것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고,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한 건 7월 13일 이후 10주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도 있었는데요. 지난 17일에서 18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포인트 내린 38.5%. 그래서 지난주에 역전됐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다시 민주당 네. 우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주 만에 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게 대세에 지금 하락 국면이 이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네. 앞으로 한 뭐 몇 주간 좀 추이를 봐야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특히 또 추석 민심이란 게 있고 이번 네. 조사 기간을 보니까 14일에서 18일 그러니까 네.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8일이 기자회견 한 날. 네. 그러니까 그날의 여론이 조금 반영은 됐는데 네. 완벽히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앞두고 아마 각 방송사, 신문사, 여론조사가 아마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왜 기자회견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권 내 결집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다독이려고 노력을 네. 했는데 오늘 그 출국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3: 아, 그래서
4: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한 뭐 점심 먹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좀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하고 이 통화에서 이제 기자회견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 잘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 대통령이 이제 뉴욕 가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할 거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뭐 한미 간 현안이라든지 그리고 보통 이때는 이제 뭐 한반도 평화 뭐 대북 메시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는데 네. 뭐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덕담과 안부를 나누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좀 다독이기는 계속 그렇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지지층 통합, 지금 여권 내 분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때도 그 얘기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열과 어떤 혐오의 언어, 이런 멸칭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X에 또 장문의 네. 글도 올리고 여기서 아마 이 대통령의 고민이 정말 묻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4: 그리고 지금 추가로 또 인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장관 후보자가 두 명이나 낙마를 했고 또 실장들도 지금 두 명이 비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어떤 그 여권 내에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네. 인사를 순방 내내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대통령이 지금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3: 자,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단장이시죠. 박범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3: 의원님, 네. 보니까 제가 날짜를 좀 짚어보니까 네, 네. 이 대통합 추진단 이게 설치된 게 지난달 24일이었더라고요.
1: 네. 네,
3: 그러면 시간이 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뭐 성과는 지금 솔직히 없는 거죠, 지금.
1: 이게 성과가
3: 네. 너무 어려우니까.
1: 날 수 있는 의제 같으면 네. 이제 그런 쟁점 같으면 뭐 대통합 추진단이라는 예, 이름을 걸지도 않았을 거고 김민석 당대표께서 거의 첫 번째로 TF 네. 일종의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구성도 하고 성과가 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3: 하긴 거죠. 쉬운 일이었으면 네. 대통합 추진단을 왜 만듭니까?
1: 진보야당 거기다 또 조국혁신당
3: 저 또. 제일 궁금한 거
1: 네.
3: 아니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는 예. 예. 지금 솔직히 정확히 예. 어떤 예.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라도 예.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니면 어떤 단계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1: 아니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3: 아니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하는 거지 셈은 뭐예요?
1: 또. 왜냐하면 예. 버럭버럭 하시니까.
3: 아 저쪽에서?
1: 네. 예, 버럭버럭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이제 출연해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이해식 위원장,
3: 네네, 네, 연대분과위원장,
1: 네, 연대분과위원장은 조 이해식 의원님이 네. 정춘색 사무총장하고 네.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3: 그러니까
1: 그 표현 중에는 물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쓰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미안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버럭하잖아요. 네. 만날 예정이다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네. 한 상임이니까
3: 네.
1: 또 뭐 이러저런 또 뭐 접촉이라는 게. 본회의장에서 네. 오며 가며 네. 던지는 말과 네. 또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신장식 대표께도 말씀드리고 던지면서 그러니까 오며 가며 또 김준영 원내대표께도 네.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뭐 꼭 이렇게 통합을 위한 의도성 어떤 만남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 뭐 사람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아니하지는 않죠. 하죠.
3: 네. 네.
1: 예, 그것을 언필칭 통합 또는 합당과 관련된 연대와 관련된 회동이냐라고
3: 네.
1: 버럭하시면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찌됐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송이든 언론이든 또 SNS든 뭐 약간 좀 나리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3: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일종의 통합의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3: 그 지금 공식 창구는 네. 그러면 이해식 분과위원장하고
1: 조국혁신당과
3: 조국혁신당 그럼 전충생 사무총장 이렇게 두 분이신 거예요?
1: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선언도 그렇게 했는데
3: 네.
1: 정확하게 조국혁신당 측에서 지금 통합 뭐 그 통합은 이제 합당 혹은 연대인데
3: 네.
1: 최소한의 연대라고 이제 그렇죠.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공식적인 창구다라고 이렇게 선언한지는 확인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래서 그럼 공식적인 창구가 누구냐는 거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님께서 네, 네. 뭐 문자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1: 네.
3: 그러면 문자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1: 네.
3: 아니 전화를 한다 그러면 네. 저쪽 조국혁신당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아니 어찌됐든 뭐 조국혁신당의 네. 신장식 대표가 계시고
3: 네.
1: 원내대표가 계시고
3: 네.
1: 또 사무총장도 계시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최고위원들도 계시고
3: 네.
1: 또 조국 전 대표라는 그렇죠. 또 네. 그 당의 상징도 계시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언제나 이 통합기구 또는 선거연대기구는 네. 선거 직전에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1년 반 남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일종의 상시기구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나 매우 비상하게 우리 김민석 당대표께서 비상하게 생각하는 기구니까 좀 비상한 상시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찌걱찌걱거리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주고받고 메시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3: 이달 초에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이해식 그 의원 지금 이제 공직창구죠 이쪽에서는. 그런데 조국 원장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1: 제가 그랬죠.
3: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어떤 물밑으로 뭔가 좀
1: 아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화를 못 나눌 사이가 아니죠.
3: 그렇죠.
1: 워낙 가까웠던 분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이제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는 소통을 해왔으니까 제가 예를 갖춰서 어떤 형식으로든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3: 문자라도 한번
1: 뭐 어떤 방식
3: 추석 인사 겸해서
1: 그걸 좀 맡겨주시죠.
3: 그렇게 하면 어떤가. 아 그리고 조국 혁신당 지금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모든 사안을. 이걸 다 그냥 언론에다 먼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민티에 나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저 뭐예요 교섭단체 이거 완화하는 문제도 우리하고 먼저 상의를 안 한다 이런 불만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네, 뭐 아무튼 제가 대통합 추진단장이니까 우리 조승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막 비비 꼬아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저로서는 저로서는 뭐 거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어찌 됐든 통합 즉 합 당 혹은 연대를 선언하는 것 또는 그의 창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번 우리 이제 빛의 혁명 지난번 내란을 진압한 이후에 그 과정의 빛의 혁명 속에서 일종의 원탁회의 오자원탁회의가 있었고 그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거와 결선 투표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미 그런 합의가 있었고 조국 혁신단 측에서도 그거부터 이행해라 라는 얘기는 뭐 공식 비공식적인 어떤 답변이 온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조국 혁신단 측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 부분은 이번 이전에 전당대회나 그 전에 명확한 어떤 당대표의 입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혔으니까 진일보했다고 생각해요.
3: 교섭단체 그 부분은 15석을 제안을 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뭔 소리냐? 유신 얘기까지 하면서 10석으로 지금 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거는 계속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1: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습니다. 뭐 300석을 기준해서 이제 과거 200석 기준에 10석 유신 때 없어졌던 그걸로 놓으면 200석 기준에 이제 5% 그래서 10석인데 지금은 300석이잖아요. 300석에 5%면 15석 또 이 교섭단체를 낸다 하면은 거기 각 상임위원회에 다 상임위원들을 위원들을 다 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임위원회가 17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석을 일단의 기준으로 한 거고 그것은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3: 하나의 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
1: 그렇습니다.
3: 이렇게 이해하면 될겠네요.
1: 그렇습니다.
3: 조국 원장 요즘 계속 뭐 다 아시게 되니까 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매드팀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0: 낭패 발언도 있었고요. 여러
1: 예.
0: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레드팀을 제가 이제 처음에 레드팀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세게
0: 네.
1: 뭐 공수 취소 문제부터 해서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세게 발언하실 때 아유, 레드팀이라는 게 붉은 팀이니까
0: 네.
1: 국민의힘의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붉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세게 반응을 했지만 저도
0: 네.
1: 지금은 조금 가만히 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레드팀이라는 게 저도 법무부 장관 될때 인사청문회에 들어온 한 팀에 레드팀이 있어요.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조국 원장께서 일종의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생각 하에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0: 네.
1: 다른 한편 듭니다.
0: 긍정적으로 보면.
1: 긍정적으로 보면
0: 네.
1: 그래서 아, 레드팀으로서는 좀 아프게 그리고 너무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또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좀 서운했는데 지금 또 거꾸로 지금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뭐한 팀이라는 생각을 또 갖고 계신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대통령 어떻게 갈 거세요?
1: 저는 거의 뭐참 구비구비 또 고비고비 또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뭐
0: 네.
1: 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0: 길고도
1: 저는
0: 험한 길.
1: 길고도 험한 길 그러나 가야 될 길이고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0: 네.
1: 그런 거 아니? 지금 김민석 당대표 천명했듯이 지금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이 있어요.
0: 네.
1: 그것이 3% 이상 정당이 득표를 하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0: 네.
1: 거.
0: 맞습니다.
1: 그것을 위헌 결정을
0: 네.
1: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께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
0: 네.
1: 특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0: 네.
1: 거. 또 위성 정당의 어떤 문제점도 대표께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논점들이 하나하나가 다 조국 혁신당과 나머지 진보 야당들과
0: 네.
1: 대화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아니할 수가 없는
0: 그렇죠.
1: 이슈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의 어떤 숨통이 트여지고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지지율 때문이라도 진보 통합이 필수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0: 자,
1: 너무
0: 다음 주제.
1: 적나라한 말씀이십니다.
0: 네. 아니, 근데
1: 예,
0: 적나라하지만
1: 맞는
0: 매우
1: 말씀이고.
0: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이건.
1: 동의합니다.
0: 네. 진보 대통합은 정말 필수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저기 전직 법무부 장관이셨으니까 이번에 그 김승원 의원 법무장관 후보직 내려놓는 거 보면서 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퇴 배경이라든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뭐 우리 뉴스아이키 방송 나오기 직전에 지금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이어가고 또 청와대에 어떤 그
0: 탄원서.
1: 탄원서를 아주 뭐 상당한 분량의 장문의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 그 전직 보좌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육성을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0: 네.
1: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그냥 왜곡돼 있다거나
0: 네.
1: 단순한 뭐 추측 가설에 불과한 얘기로는 들리지
0: 네.
1: 않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0: 네.
1: 사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승원 의원이 수원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바로 결정을 좀 용단을 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0: 토요일 이전에 네.
1: 그렇습니다. 그런
0: 아, 그
1: 아쉬움
0: 이전에
1: 같은 게 있습니다.
0: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잘 전혀 뭐 소문도 없었나
1: 네,
0: 보죠.
1: 당에 보고가
0: 당에는
1: 되지,
0: 아예는 몰랐다고
1: 당에
0: 그러죠.
1: 접수되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았던
0: 그러니까.
1: 내용입니다. 제 얼굴이 지금 뭐
0: 네.
1: 보이시는 대로 제가 심각하게 지금 보이지요?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의 고심이 예, 바로 제가 조금 전 상황들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당대표께서 지금 오늘 저녁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지키려고 했던 후보고 그래서 청문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을 했던 거고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전혀 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탄원세가 튀어나오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 네. 어느 때보다 야 이거는 참 좀 당혹스럽고 난감한 그런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1: 네, 동의합니다. 당혹스럽고 네. 난감한
0: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1: 예 나오면서 우리 방송 오기 위해서 차 타기 위해서 나오는데 뭐 모 의원과도 만나서.
0: 네.
1: 이런저런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0: 네.
1: 우리 둘이 인식은 비슷했습니다.
0: 차제 이번에 인사 시스템 좀 그 물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1: 예, 인사 시스템 보완하겠다.
0: 예, 보완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인사 시스템에 뭔가 좀 구멍이 있다고 좀 보시진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1: 저도 뭐 검증을 겪어본 사람이고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뭐 과거에 뭐 진보 정부든 보수적인 정부든 인사와 관련된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낙마 사례는 수도 없이
0: 그렇죠.
1: 많지요.
0: 네.
1: 예, 많은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디서 그렇죠. 무엇이 터져 나올지 네.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있기는
0: 네.
1: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아쉬움 같은 게 있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시스템 보완으로
0: 네.
1: 이것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또 갖고 있습니다.
0: 아, 시스템보다 어떤 사람이 문제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정무라인에서 다 들여다 보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국정원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지.
1: 글쎄요, 뭐 궁금한. 인사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0: 네.
1: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0: 그렇죠.
1: 전격적인 뭐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0: 네.
1: 입장으로 사의를 지금 표명했지요.
0: 네.
1: 했는데 역시 지금은 워낙 그 뭐 국정원의 조난 자료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왜냐하면은 네. SNS가 발달하고 초고속 정보 사회가
0: 네.
1: 됐고 그것이 순식간에
0: 네.
1: 퍼져나가는 그런 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인사 검증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이 후보자들을 좀 나열을 해서 여론 검증을 좀
0: 네네네.
1: 세게 한번 거쳐가는 아. 것도. 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예전에는 보면 실제로 그랬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0: A, B, C가 언론을 통해 약간 예. 물망에 오르죠.
1: YS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0: 그렇죠.
1: 정작 그리 안 가고
0: 네.
1: 뒤에서 다는.
0: 그래서 아예 YS 때는 그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냥 오늘 뉴스 봐 뭐 이러면서
1: 예,
0: 끊었다라는 일화도 유명한데 요즘은 좀 세평을 본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조금

0: 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5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9: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0: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2: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3: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2: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녁엔 뉴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3: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겐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양심 고백을 하는 등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비상계엄 실체 규명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병력을 보내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모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관련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박안수 전 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안수 전 총장과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2: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 종합적인 국정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와대는 오늘 오후 예고 없이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중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5: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4: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0: 부족함과 책임을 수차례 탓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인사검증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며 국정 동력이 약해지자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비판적인 여론을 수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발표 이후 참모진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수용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1: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0: 이어 강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을 향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논란, 참모진 사의 표명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 뉴욕과 멕시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DMZ 수색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상 폭발의 원인은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1시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을 1년에 약 24만 호씩 오는 2030년까지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거 안심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기준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에는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제 경기 안성시 한 나눔 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성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남성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란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인인 더본코리아는 허위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최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덥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4개사가 참가했으며 오늘 오전 참가기관 가운데 2곳이 약 14억 원 규모의 첫 시범 거래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원화 업무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자국의 영업시간대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원화 결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과 한화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한 달가량 유보돼 조사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관련법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0: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로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현안들, 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코너죠.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형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 오늘은 뭐 당연히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의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0: 쪽으로 표명을 했어요. 예상 못하셨죠? 아니 뭐 서영주 부대표.
1: 예상은 못했어도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죠.
0: 아 하고 계셨어요?
1: 왜 그러냐면 이제 청와대에 대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누군가는 네. 책임을 진다면 뭐 인사 수석이 책임지면 그거를 잠재울 수 있을까?
0: 네.
1: 그렇다면 인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장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원식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려나?
0: 네.
1: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치인은 정치인인 것 같아요. 삼선을 했고 정치권에 오래 있어서 정무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인사 실패에 대해서 청와대가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겠다.
0: 네.
1: 그런 어떤 생각에서 사회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졸업이라는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0: 네.
1: 이제 경질은 아닌 것 같고
0: 네.
1: 사실상 일단은 보류 상태니까
0: 네.
1: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사이 받겠죠 뭐.
1: 뭐
0: 안 받을 거면 뭐 하려고
1: 받을 이유는 없는데
0: 네, 이렇게
1: 지금 현재 그 비서실장 강원식 비서실장이 좀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한 것 같다니까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인사 실패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런 돌파에 뭐 재료를 쓰이겠다.
0: 네.
1: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제가 보니까 이석현 평론가가 계속 웃고 있어요.
2: 아니야, 전 늘 웃상입니다.
0: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2: 비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0: 네. 아니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2: 뭐 그렇게 뭐 경사라고 할 말이 많긴 않은데요.
0: 네.
2: 어쨌든 뭐 종합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의 사실을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으니까
0: 네.
2: 이거를 반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네.
2: 결과적으로 비서실장이 선도적으로 직을 던졌다는 거는 이제 청와대 내부에도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고 소위 이제 경기 성남파라고 불리는 이제 청와대 핵심 라인에게도 일정의 압박은 될 것 같아요.
0: 네.
2: 먼저 이제 실장이 던졌으니까
0: 네.
2: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간 반전을 분위기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 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죠.
0: 저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 내 불찰 내가 부족해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참모가 아니죠.
0: 네.
3: 당연히 참모들이 먼저 저는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참모 중에 누가 책임질까?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위원장인데
0: 네.
3: 그래서 그거는 인사의 실질이 무엇이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먼저 사표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차제에 청와대 개편해야죠. 인적 개편해야 되고 대통령이
0: 네.
3: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사 매뉴얼이나 혹은 인사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엔 사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준 문제고
0: 네.
3: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이런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누군가를 교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효과가 가장 큰 거는 비서실장이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이제 비서실장 하나로 그칠지 연쇄적으로 다른
0: 네.
3: 수석들까지 뭐 인사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0: 그러면
3: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이게 참모진 전면 개편의 어떤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3: 글쎄요. 그게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0: 네.
3: 뭐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렇게 됐잖아요. 15개월 정부 출범한 지.
0: 네.
3: 뭐 바꿀 만도 하죠.
0: 네.
3: 청와대 수석 한 1년 하면 진짜 힘들대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 뭐 건강이기도
0: 네.
3: 하고
0: 네.
3: 힘든데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이쯤 되면은 좀 뭐 정책 실장도 지금 공석이고 그러면 뭐 포함해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0: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제 좀 옆에 앉혀놓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거잖아요.
0: 네.
4: 그래서 그걸 졸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졸업? 무슨 꽃다발이라도 전달해 주려나 졸업식에
0: 네.
4: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걸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법무장관 인사를 비롯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나는 거잖아요. 경질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무슨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에 대한
0: 네.
4: 어떤 그런 배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0: 그거겠죠.
4: 듣는 입장에서는. 네. 뭐야 저게
0: 네. 그러니까
4: 뭐 잘못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네 졸업했으면 박수 쳐줘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 강원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묘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아주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느낌이 무슨 뭐 누구 사고는 누가 다쳐놓고 뭐 내가 무슨 뭐 이게 뭐야 이거 에이. 완전히 졸업하는 모습세 이게 나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0: 이게 관심법이 좀 있으신 거예요.
4: 비서실장에서 이런
0: 표정만 보고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4: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0: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4: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잘 모르지.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인사라는 건 전격적이고 전폭적이고 의외일수록 그럴수록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석 보좌관에서 무슨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아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됐는데 뭐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무슨 초식이지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3: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이 친한계가 감정과 레토릭 인플레이션 심해요.
4: 레토릭은 뭐가 불쾌하는데
3: 무슨 뭐 사찰이라 그러고 하여튼
1: 복수라
3: 인플레이션 심해요.
0: 일단 그 지금 저기 유엔으로 떠났으니까 돌아오고 그러면 또 추석이란 말이에요. 한창 그러면 추석 연휴니까 연휴 끝나면 뭔가 뭐 새로운 뭐 비서실장 뭐 인선 뭐 이런 게 있겠네요.
1: 일단 이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강원식 비서실장이 본인 업무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뭐 추석 연휴인데 뭐 거기에서 지금 비서실장 인선하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고 일단 유엔으로 떠난 상황에서 사의 표명을 한 거는 네. 인사 실패에 대한. 계속 논란을 한번 끊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겠죠. 네. 그래서 종합적 총괄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책임진다는데 더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 야박하고 국민들 시각에서 네. 물론 야당은 계속 주장할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져라 그거 갖고 되겠냐 뭐 하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미 저는 그 인사 이 논란은 시의성이 있어서 녹아버린 거예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 사퇴했고 용인 후보자 사퇴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들 일단은 채택해서 지명하면 나머지가 일단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비서실장의 사퇴 사의 표명으로 저는 이거는 한번 끊고 가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추석밥상이나 이제 다른 부동산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이제 얘기거리가 되겠죠.
0: 상당히 그런 희망을 갖고.
1: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4: 근데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구윤철 씨도 그랬잖아요. 미국 가기 전에 네. 경질 뭐 이렇게 돼갖고 미국 가려고 하다가 회의 안 참석하려고 하다가 다시 갔다가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 근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뭐 뭔가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 추석 전에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뭐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 왜 안 자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윤철 씨에 의해서 이번에 그 강원식 비서실장도 굉장히 특이하게 인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초식일까?
3: 아니 그거는 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원식 실장이 뭐 사의를 표한 건 인사 실패 논란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에 어쨌든 불을 끄고 뭔가 대통령이 그 인사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참모들이 먼저 사의 표하는 게 좀 당연할 수순이고 저게 경질이 됐든 자발적 사의가 됐든 실체가 뭐가 뭐이든 간에 불가피했다고 보고 지난번에 뭐 그 인사하고는 좀 경우가 좀 다르고요. 다만 이제 후임 인선이 지금 보면 빈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내각의 빈자리도 있고 아유, 그다음에 정말. 각종 사정기관의 빈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겹쳐져 가지고 현 정부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소청 준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는데 그렇죠. 양쪽 다 지금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출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용 후보자 당장 그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네. 해도 10월 2일까지 되나? 거의 뭐 빠듯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내부에서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소청은 아예 지금 뭐 윤곽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1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는 거냐. 근데 이런 걱정마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겹쳤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둔 채로 오래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돌아오시면 신속하게 이 후속 인사들이나 이 공백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0: 알겠습니다.
1: 머리를 싸매고 해야 돼요. 인사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박원석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인사를 안칠 사람 없습니다.

0: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해서 그 국가기관을 돌릴 수 있는 수장들을 임명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들은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번에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플러스 그 공석에 대한 그 방치 부분은 분명히 충고를 받아들여서 빨리 채워놔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인사가 제일 쉬운 인사입니다. 반발도 적고 이게 검증의 어떤 뭐랄까 화살도 좀 덜 맞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지금 빈자리가 많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라고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재명 팀 이재명이라고 하는 팀이 좀 변방의 장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정도 되게 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어떤 워킹그룹의 생각에서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되게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아주 선명하게 지으면 이제 쓸 사람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와대 자리가 비어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자리를 다 넣어서 자기 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당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거죠, 그동안.
2: 알겠습니다. 누가 하죠, 그 인사를? 지금 보면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사를 총체적 위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번 인사 보면 다섯 명의 장관 낙마를 통해서 봤지만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했던 이 인사들도 이런데,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구멍을 다 채우는 인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그래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하자면 비서실장이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 미리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발표를 해서 확 그 전기를 만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인사할 건가요?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인사 시스템을 하고 있다.
3: 하기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개각 이후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죠. 그 다음 날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 김승원 후보자 물러나고 바로 또 이제 강훈식 실장이 또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그런 타이밍상 좀 그렇네요. 좀 보니까.
2: 개각을 할 때도 한꺼번에 바꾸든가. 그런데 제일 논란이 됐던 김용범 실장 그냥 놔뒀다가 뭐 그거 관련해서 온갖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됐다느니, 뭐 그 태도가 문제가 됐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잡음만 계속 만들어내서 인사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돼가지? 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3: 자, 김승원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18일 금요일이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전날 탄원서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거의 지금 뭐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탄원서를 보고 이제 18일 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은 일단 약간 심사숙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했죠. 그때 워딩이. 그리고 나서 19일 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오늘 그 탄원서를 제출한 전직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3: 그렇죠.
4: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17일 날 오전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대통령 네. 두 분한테 텔레그램으로 그걸 드렸고
3: 오전 11시쯤에
4: 예,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30분 이후에 연락이 와서 이제 구두로 경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법사위원 한두 사람한테 네. 구두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네. 이미 그때는 인청 보고서가 채택이 된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 이제 사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김승원 후보자가 미적거리고 있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
3: 그렇죠.
4: 본인이 직접. 네.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사퇴 결심을 못 하고.
3: 그렇죠. 뭐 검찰 개혁 완수하고
4: 네, 여전히 미련 남은 모습을 네. 보여서
3: 형님,
4: 그럼 우리가
3: 뭐 이렇게 합니다.
4: 그럼 우리가 내일 기자회견한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정리가 돼 가지고 다음 날 사퇴하게 된 경위는 이건 것 같아요.
3: 네.
4: 뭐 그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마지막까지도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뭐 기타 등등 청와대 그걸 냈다는 걸 파악을 못 했고 이렇게 둘러댐으로써 또 어쨌든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먼저 알았다면은 당도 청와대도 이렇게까지 안 올 수 있었겠죠. 근데 17일 날 오전에서야 비로소 이걸 네. 접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안 줬대요. 김민석 대표한테도 안 줬고 누구한테도 그 문서를 준 적이 없고 물론 한동훈 의원 쪽에도 안 줬다고 합니다.
3: 아까 2부에 나온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당도 전혀 몰랐대요.
4: 몰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더군다나 뭐 몇 명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던 현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뭐 관련된 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게 종합해 보면은 검증 실패예요. 그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평 수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자 네. 낙마의 원인이 뭐였어요? 보좌관들 각질 문제였습니다. 네. 네. 때문에 현역 의원을 할 때는 이제는 필수 코스가 됐어요. 전직 직원들 통해서 네.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거. 근데 그 이제 간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문이 아예 없지 않았어요.
3: 아, 그래요?
4: 네, 소문이 조금 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러나 아, 그래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검증 단계에서는 그런 소문도 사실 검증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사 실패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이라고.
3: 서영기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혀 낌새도 몰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0: 낌새라는 것들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회계 규정 관련해서는 뭐 뉴스타파에서 나와서 그쵸. 그 부분은 뭐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 네.
0: 그거는 이제 절차에 따라 선관위 고발이 돼서 선관위가 이 부분은 나중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서 그 결과를 보겠다라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탄원서에 기재된 부분들이 이제 송치행권이라든지 뭐 부적절한 뭐 갑질 문제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카다라 정도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김승훈 후보자의 문제 태도죠. 장관 지명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좌진과 본인 사이에 알 수 있었던 네임이란 이런 정보는 후보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3: 네.
0: 물론 보좌진도 알고 있으니까 탄원서를 썼지만 그때까지 보좌진들이 오랫동안 당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스스로 김승훈 후보자가 선택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 거취를 좀 결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의사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17일 날 청문보고서 채택되면서 탄원서 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김승훈 후보자가 좀 무책임했다. 이런 부분들을 장관 지명을 할 때 안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승훈 후보자를 편들고 방어했던 지도부도 멀쑥해지고 또 사실 진영에 소속돼 있는 평론가들도 사실 조금 찝찝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승훈 후보자가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남은 정치적인 책임은 탈당을 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또 이 민주당이나 당 전체에 대해서 좀 누를 끼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 받았을까에 이제 미스터리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사실 보좌진들 몇 명만 검증해도 되거든요. 이게 소위 호사가들이 있습니다. 국회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복도통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다 계신데 아,
3: 그걸 복도통신이라고
1: 그래요? 그렇죠.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인데
3: 전 처음 들었습니다.
1: 네, 그런 분들한테만 여쭤봐도 이건 알 수 있는 얘기고 꼭 이런 사건 아니래도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근데 그걸 검증 안 한 건지 혹은 정무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니까 이제 덜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3: 검찰 문제라든가
1: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보좌관 취지로 말씀드리면 갑질하는 의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계셨던 그 낙만의 시대에는 이제 해봤자 뭐 별거 없었습니다. 여기 서영 선배님도 계시지만 근데 요즘은 그게 더 일상화된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3: 알겠습니다. 아니,
4: 사회 전체가 갑질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졌어요.
3: 네.
4: 예전같이 하면 이제 큰일 나요.
3: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0: 수삼
1: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0: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1: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0: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2: 전북인 삼농협
3: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라디오 검색창에 미니. MBC 미니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게 김승원 씨와 관련돼서는 뭐 민장 내에서도 그 국회에서도 소문들이 뭐 아까 뭐 복도통신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1: 네.
2: 검증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2: 정상적이라면 정상 시스템이라면 다 확인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거는 정상 시스템이 아닌 걸로 인해서 임명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진상 라인이니 뭐 김현지 라인이니 성남 라인들이 가동돼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괜히 저쪽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찍힐 이유가 뭐 있냐라고 하니까 알아서들 긴 결과가 그래서 걸러져 있어야 될 것들이 마땅히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에서도 일제히 앞다투어서 커버를 쉽게 얘기하면 옹호를 하고 나선 거죠. 아니 김민석 대표 그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드러나왔던 그런 얘기 내용들만을 봐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뭐 다 해명이 됐다. 그리고 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국민 기만 행위예요. 기만 행위를 지금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을 뭐 대충 뭐 아 별게 아니었는데 뭐 비서실장이 뭐 옷을 벗는 정도 뭐 네. 이것도 졸업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청와대 대변인은 나와서 김승원 그 낙마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정추행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갑질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그건 까십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거 듣는 국민들은 무슨 소리,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까십? 그럼 니네 당에서는 지금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무슨 그 갑질 이런 게 까십이냐? 지금 그 청와대의 인식은 그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뭐 이른바 쉴드 치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0: 예전에는 보면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한때.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의해서 폭로도 되고 그래서 이 폭로 검증전을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좀 이런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도 다 뭐
1: 그런
0: 말인 것 같아요.
1: 있고 또 상대당 의원들도 함께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동료 의식도 있고 해서 너무 결정적인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0: 그랬죠. 뭐
1: 관행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현역이다 보니까는 검증의 잣대가 좀 느슨해진 거죠. 네. 저는 검증 실패는 이미 실패가 이루어진 거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도 그에 대해서 국민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아니 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청문회 해가지고 일사처리로 보고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낙마하고 결과적으로 뒤에 탄원서로 저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후보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미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걸로 이걸 뭉갤라 그러면 됩니까? 누군가는 낯서게 유감 표명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해야죠.
0: 네.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 민주당 지도부에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김승은 후보자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0: 네.
2: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은 대통령이 몸을 굽혔어요.
0: 네.
2: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박자 당의 지도부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사실 뭐 여론에 좋지 않을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 부분에 이제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인사에 관여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김승은 후보자를 방어했던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일단 이 부분은 송구하다 얘기하는 것들이 마지막 이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래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건 사실상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네. 또 새롭게 잘하겠다 하는 것들은 네.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0: 아니 그리고 사실 그 기자회견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1: 예.
0: 그 브레이크도 좀 잡고 또 반등도 좀 시키려고 한 건데 제가 보니까 이번 이 탄원서 이 의혹이 탄원서 이게 그런 효과를 다 그냥 반감시켜버린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냥 대통령 기자회견이 다 그냥 그때 상당히 선명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좀 털어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효과가 그냥 다 주말 사이에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린
1: 거예요. 아니 일단 뭐 김승원 후보자는 낙마했고
0: 네.
1: 그걸로 끝난 겁니다.
0: 네.
1: 다만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책임은 책임도로 남으니까
0: 네.
1: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의 인사로 책임지고 인사 조치로
0: 네.
1: 누군가는 그에 대해서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유감 표명을 해서 책임을 지고
0: 네.
1: 그렇게 하고 건너가야죠.
0: 네.
1: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국정 성과를 다 가리는
0: 네.
1: 뭐 이런 거라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제가 보기엔 과장이라고 보고요.
0: 네.
1: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아마.
0: 네.
1: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0: 네.
1: 그건 그것대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0: 네.
1: 향후에 뭐 국정 운영을 전부 다 가리는 그런 악재로 이걸 두면 안 됩니다.
0: 네.
1: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0: 네.
3: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번 기자회견 자체가 뭐 다 뭐 쓸모 없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뭐 연임이나 공소시효 문제를 털어냈으니까
0: 네.
3: 그 효과는 컸던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인사 라인의 내재적 접근도 한번 해보자면 일단
0: 네.
3: 적임자들이 다 고사하는 문화가 되게 오래되긴 했을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일단 파묘나 소위 나락 보내기 캔슬 컬처가 너무 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모두가 또 멀쩡할수록 안 하게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뻔뻔한 분들만 남게 되는 좀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청문회 검증 때에 오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너무나 그냥 다 발겨박겨져 버리니까
3: 그렇죠.
0: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3: 과감히.
0: 결국 쓸 사람은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아까 그 보좌관 얘기도 나왔지만 뭐 세평을 강화하자니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사찰이라고 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인사 검증.
4: 근데 저는 궁금한 게
0: 네?
4: 강선호 씨 같은 경우도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0: 네.
4: 그리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앉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게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장관할 사람은 없고 검증을 하려면 말이야 사람은 과거 발겨 바뀌어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저는 진짜 좀 네. 다른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댓글에 너 그렇게 깨끗해? 라고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웃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누가 평균적인 가치 이상의 어떤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원 씨가 한 것들이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문제입니까? 혹은 강선우 씨가 한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인사 실패를 마치 뭐 이게 시스템과 제도 때문에 네. 청문회 시스템 때문에 청문회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서영주 대변인 저 시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2: 그러지 마세요.
0: 아니,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 아까 박원석 의원과 대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게 하셨으니까.
1: 아니
0: 그거 말고.
1: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네, 이미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식으로 일단 신상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만 청문회에 올리자.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 수용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거의 다 지금 검증이 언론의 몫이 돼 있잖아요.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큰 윤곽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다만 사전 검증 단계에서 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저는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나 어쨌든 그 검증의 기준이 원천적으로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내 편이면 작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원칙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0: 매뉴얼대로 못 한다는 거죠.
1: 근데 아. 야당에서 네. 여당의 후보를 검증하듯이 검증한다고 자기 편을 향해서 검증을 해 보십시오. 걸릴 거 많아요. 일단은 좀 부정적인 눈으로 인사 검증하는 사람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눈으로 본 드라이한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인사권자의 의중이 보이면 이거 안 내는 겁니다. 그 뭐 뭔가 걸리는 거 있을 것 같아도 대충 넘어가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은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검증의 대상자가 누구이든 검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3: 이해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다 보니 근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깨끗한 사람을 찾.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도덕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저는 무능하고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유능하고 조금 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과감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1: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김승훈 후보자는 적합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마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합한 경우가 아니에요.
0: 그러기에는 좀 수준이 조금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라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서영주 부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라인
2: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됐어요. 인사가 네. 만사라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인사 실패 부분들은 각 정부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 그렇죠. 남맥상은 아주 그 뭐 아주 두드러진 거는 윤석열 정부 때였고 이번 이재명 정부도 잘하고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인사가 이렇지라는 좀 의아심을 들 정도로 인사를 컨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저도 허술한 부분들은 보여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타인이 검증하듯이 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우리 진영이라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듯이 인사 시스템도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자회견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일단 어떻게들 보셨는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말이 나왔습니다.
2: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지겠다. 네. 이기는 정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보였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기회를 주십시오. 납작 엎드린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총평하고 싶고 톤의 매너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내용면에서는 뭐 사실 비판의 대목도 없진 않으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국민한테 제가 소리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의 네. 하락으로 왔고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신기일전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겠다. 이런 읍소형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나름대로 하락의 이 지지율 추이는 일단은 네. 막았다. 그리고 이제 반등은 그다음에 말로만은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동들이 포인트로 나와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일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구나. 요 연결까지가 가야 다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 그동안에 논란이 제일 컸던 게 뭐 임기 연장 개헌, 네. 공소 취소 이런 거였는데 임기 연장 개헌은 뭐 완전히 털어냈다고 보고요. 네. 불가능한 걸 전제로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다 국민의힘이나 정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소 취소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겨뒀지만 명시적으로 그 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담거나 뭐 이런 건 안 하겠다고 한 거여서
0: 빼라고 했죠.
1: 진전이 된 거죠. 네. 근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당장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당 상태로 그거 입법하기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입법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누군가 이제 그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당한테 어떻게 보면 맡긴 셈인데 대통령은 당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2026년 10월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와요.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 국정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나 뭔가 좀 그 엇박자가 나고 있는 정책들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좀 밀도 있게 국정을 끌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충분히 내용을 담지 못했고 국민들한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를 내야 지지율은 반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저지선을 치면. 그런데 이제 성과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낼 거냐 이게 이제 우선 관건이겠죠.
0: 김종혁 전 최고.
4: 저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17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일 오전에 자료가 넘어갔다.
0: 네.
4: 그다음에 기자회견은 24시간이 더 지난 18일 10시 30분이었다.
0: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승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0: 아, 신중하게라는 표현이.
4: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네. 국민대 눈높이에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그 확인하는데 청와대에서 그 당사자들이나 뭐 이렇게 쭉 확인하는데 24시간이면 하고도 남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두리뭉술하게 얘기한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0: 지금 드는 생각이 그 30분 연기됐잖아요. 그것도 혹시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생각.
4: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친문 친노 뭐 혐오 버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진영에 대한 구애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4: 이분은 진영의 대통령입니까? 세금은 친문 친노만 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기 진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구애를 하시는지 이거 공사고부를 또 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뭐 굉장히 겸손한 태도라고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전세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할 때는 정말 그렇게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전세는 이게 없어질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규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규명은 본인 아파트를 파시면서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셔서 하신 게 사규명 아닙니까? 아니 본인도 그렇게 사규명 하셨으면서 거기다 대고 그 질문한 기자에 대고서 그렇게 눈 이렇게 밑으로 그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라는 어떤 굉장히 좀 마치 내가 그런 걸 당하는 듯한 그런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2: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세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기자의 질문이 틀렸어요. 대통령은 전세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동산이 정상화되면 전세는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기자가 물어본 거는 이게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가 국정 지지율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자의 질문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전세를 폐지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이거 부동산 규정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0: 사라질
1: 부정적인.
0: 사라져 갈 것이다 이런 거
2: 이게 사라져가는 추세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0: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안 해.
3: 기자분이 틀린 걸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았겠죠. 자, 그 정도.
4: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예. 거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장윤선 기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추석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조리 중 화재 사고입니다. 기름을 써서 요리하다가 불이 나는 건데요. 실제로 추석 명절에 발생한 화재 중 40%가량이 주거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식용유를 쓰다가 불이 났을 땐 물을 뿌려선 안 되죠.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덮거나 주방용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집에 가져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주방용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준비하면 어떨까요? 돈보다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3: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 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0: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전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약식 12단독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이를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은 현재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녹화 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5의 3부는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가 아닌 녹화 형식으로 선고 이후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3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남북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북한과의 대회 주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분 교체 투입된 윤수정이 동점골을 터뜨려 1대1로 비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북한과 같은 승점 7점을 올렸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며 북한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5일 G조 2위에 오른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들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3845님은 철원에 있는 소류지에서 친구들과 밤낚시 중이라고 하셨고요. 방수영님은 서산에 있는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구석구석 멋진 곳들이 참 많죠? 자, 이런 가운데 영국 도시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선정했는데요. 서울의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오, 축하! 감사합니다. 종로 3가는 2021년에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국 매체에서는 종로 3가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이 공예 작업실 같은 개성 있는 독립 상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공간으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종로 3가 가보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동네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서태지의 소격동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뽑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 소격동을 정말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마침 또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심진영님, 종로 3가 좋죠. 근처에 대형 서점이 있어서 거기 잠깐 들렀다가 가보긴 했는데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7190님은 내년 휴가 때 종로 3가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셨고 4723님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노트북 앞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대학 시절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서울극장에서 영화 참 많이 봤죠. 중요한 건 같이 갔던 남자친구가 다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오, 그러면 피카디리 극장이랑 단성사 서울극장 다 다른 분이랑 가셨다는 거잖아요. 김여미님, 저는 매년 찾아가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의 거리를 좋아해요. 영화인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낭만에 심취하기 좋고 활기가 샘솟아요 하면서 좋아하는 또 동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예원님, 서울 삼청동도 좋아요. 그렇죠. 삼청동이 아까 소격동 그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맞죠.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리고 서정성님은 저희 동네 서울 가양동 좋아요. 공항 가깝고 대형마트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한강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너무 좋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를 좋아하면 그만큼 또 애정을 가지고 늘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3649님은 젠디 선선한 가을이 물씬 나는 저녁. 저는 익산 유천 생태습지공원으로 산책 나가요.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 저의 개인적인 멋진 산책 동네 1, 2위는 전주 덕진공원, 익산 유천공원이랍니다. 또 이렇게 좋은 공원들을 추천해서 보내주셨네요. 종로 3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섞여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찾는 동네이고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되게 핫한 곳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 익선동부터 해가지고 또 서순라길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 이렇게 돌담을 따라서 뭐 작은 샵들도 있고 또 뭐 피자집 그런 곳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도 조용하게 지금은 안 조용한가? 예전에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또 특히 가장 예쁜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은행나무들도 많아서 사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이 동네에 갔다 왔는데 은행이 아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도 구경할 수 있고 아주 예쁜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또 안 가보신 분들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네에서 또 궁도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구경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네 추천하고 싶으신 곳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당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3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민호 아나운서, 그리고 스포츠평론가 이종원 작가님과 함께 지난 주말에 개막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요즘 아시안게임은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이엔을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12.3 비상기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요.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서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시기도 앞당겨져서 오늘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또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후 6개월에서 14세

4세 어린이는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다음 달 6일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은 다음 달 12일부터, 65에서 69세의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접종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 달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방문 전에 미리 병원에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부산 동구 철양동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3.5m급 상어가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2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몰려들면서 때아닌 상어 특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몰아내며 상어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서 부산 해경은 현재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부산의 상어 아쿠아리움이 개장했다. 700억 원 예산을 들인 여수 세계 섬 박람회보다 부산이 더 핫하다는 풍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어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 친수공원 인근 카페 점주는 제가 푼 상어는 아니지만 고등어라도 몇 박스 사다 주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재치 있는 입장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이비 샤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함께 하셨는데요. 범진호님이 아기상어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구예찬님도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 뭔가 웅장하면서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색다르네요. 박현진님, 크크크 맞아요. 카페 사장님 글 봤는데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그 북항 친수 공원에 지금 상어가 나올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근처에 카페가 있나 봐요. 공원에 딱 하나 카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페에서 상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장님이 상어 풀었죠. 음료 나오는데 40분 걸렸어요. 이 카페 사장님이 가장 최대 수혜자인 듯 이러면서 글이 막 올라오니까 사장님이 아마 그런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뭐, 이현주님이 상어 출몰해서 난리 난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핫해졌네요 하면서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어가 지금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러 그 억지로 몰아내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뭔가 이 가까이서 상어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하러 많이들 몰려오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만 2만 명이 넘게 이 공원을 찾았다고 하는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감 접종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서 조심하셔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임신부를 시작으로 이제 9월 20일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10월 6일, 아까 전해드렸죠. 그리고 70에서 74세 어르신 다음 달 12일부터, 그리고 65세, 69세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 가능하니까 접종 일자 잘 확인하셔서 독감 예방 접종도 미리미리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0524님이 신청해주신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둔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니까요.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오당제 살짝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독감 접종 뉴스를 전해드렸더니 김영훈 님이 독감 예방주사 유료 부담은 날짜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유료 접종은 가능한데 환자가 급증해서 백신의 물량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838님이 젠데 안녕하세요. 고3 딸아이 입시 준비로 오당제 오랜만에 들려봅니다.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서 친정 오라버니가 낚시로 잡아온 쭈꾸미를 주셔서 저희도 쭈꾸미 풍년입니다. 손질하느라 어깨, 목, 허리 다 아프지만 소분해서 얼려놓고 내년까지 아껴 먹으려고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깨끗하게 잘 씻어가지고 진짜 딱 봐도 양이 엄청난데요. 이거 두고두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쭈꾸미 제철이군요. 이거 직접 잡은 싱싱한 쭈꾸미라서 더 맛있을 것 같고 아주 한가득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많아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손질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분해 두시고 오래오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3983님, 재은님, 오늘 낮에 친구가 어제, 뭐야? 낚시로 잡아온 주꾸미를 가져다 줘서 아내와 딸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저는 야근 나왔어요. 저도 내일은 오랜만에 낚시 갑니다. 사진은 작년에 한강에서 만난 멋진 쏘갈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우리 3983님이 직접 잡으신 쏘갈이가 엄청 크네요. 팔뚝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3983님의 팔뚝보다 훨씬 큰 것 같은 쏘갈이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앞에서 주꾸미 얘기하셨는데 또 혹시 부부 가족인가? 신기하네요. 주꾸미가 철이라서 진짜 제철인가 봐요. 다들 많이들 드시나 봅니다. 8988님 기차 타고 춘천으로 이사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라 혼자 설레고 김현철이 부른 춘천 가는 기차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을 햇살 가득 받았습니다. 행복했던 하루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고 내일도 파이팅이요. 오늘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멋진 여기 어디라고? 춘천이에요? 춘천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강과 산 이렇게 하늘 가을 하늘까지 펼쳐진 곳에서 아마 카페이신 것 같아요. 커피와 케이크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저런 풍경을 보면서 먹는 커피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0039님 젠디 오늘 우울증 검사 결과 받고 왔어요. 결과 보고 조금 우울했지만 오당제 들으면서 다시 힘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기운을 쌓는 것도 오당제 덕분인걸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0039님 저희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요일마다 또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당제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했어요. 와 엄청난 기침에 고열에 온몸 통증에 전 코로나 증상이 이렇게 심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진짜 아프죠. 코로나에 독감까지 유행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프대요. 독감도 아프잖아요. 엄청. 그래서 다들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시고 손도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예방접종도 꼭 맞으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예년보다 유행이 빨라가지고 예방접종도 빨리 시작됐대요. 한 달 이상이나 빠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6677님은 22주 임산부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걷기 운동 중입니다. 요새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저녁마다 오늘도 당신 편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기운 받고 있습니다. 행복 기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주 되셨군요. 6677님.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출산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실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 오당제 들으시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박보검 씨의 별 보러 가자. 우리 방수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박보검의 별보러 가자, 방수영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윤 기자님이 부릅니다. 등산하러 가자. 아, 이렇게 아름다운 박보검 씨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네. 4218님, 오전 7시부터 배송 시작해서 이제 모든 배송 마치고 귀가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 우리 기사님들 진짜 몇 주 전부터 아마 너무 고생 많으시고 바쁘셨죠. 명절 선물부터 뭐 여러 가지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일매일 나르셨을 텐데, 와,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그래도 오늘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귀가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는 뭐 10시 넘어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그래도 일이 좀, 아, 여전히 일은 많지만 오전 7시부터 지금까지면, 아, 여전히 너무 많은 일이네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추석 명절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911님, 6시 기상, 7시 30분까지 아이 등교,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후에 남편 사무실로 또 출근, 건설업 합니다. 내일 일할 자재 준비 도와주고, 저녁 준비하고, 식사하고, 설거지 중, 점점점, 하, 진짜 퇴근하고 싶어요, 유유. 집엔 언제 가지? 물음표를 5개나 붙여주셨어요. 우리 3911님이 진짜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셔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아요. 점점점이 문자에 한 너무 많이 곳곳에 들어있고, 그 힘듦이 이 문자에서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아, 어떡해요. 빨리 퇴근하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 3911님이 6시부터 아이 등교시키시고 출근하시고 또 일 마치고 나서 또 남편분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식사하고 또 설거지까지 하시고 저녁 준비까지 하시고 언제 진짜 쉬시려나 우리 3911님. 안은영님, 오늘도 수영 갑니다. 아들, 남편, 저 이렇게 수영 다녀요. 수영 가족이 되었어요. 수영 가기 전에 아들이 치킨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는데 닭가슴살 한두 개만 먹네요. 이러니 저희 부부만 살쪄요. 아, 치킨을 시켜달라고 해서 정작 시켰더니 아들은 닭가슴살 한두 개 먹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 은영님과 남편분이 드셨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래도 뭐 수영하면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 지금 가시는 거죠? 수영 가서 그 열심히 먹은 치킨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셔줘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수영 즐겁게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9567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정약용 목민심서를 읽었어요. 신청곡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 건데 이어서 아까 택배기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려고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생일에 암수술을 받게 된 환자의 팔에 의료진이 축하 메시지를 남긴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12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연이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작성자는 생일 축하 글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1번 사랑, 2번 휴가, 3번 용돈. 이 노래도 있죠. 당신은 뭐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죄송합니다. 네, 뭐뭐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0: 사용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법을 왜곡하는 등 중대한 수사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급한 제작업체 대표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출신인 업체 대표는 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 수주를 사실상 낙점받은 상황에서 입찰 경쟁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선관위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선관위 담당자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차례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에게만 신칸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리자 일부 국가들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이동거리가 줄어서 경제적으로 이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같은 선박 사고가 나도 북극해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물론 기름을 제거하는 일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동. 인류가 수없이 반복해온 잘못인데요. 북극 항로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작성자는 의료진 선생님이 남겨주신 생일 축하 글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0372님 정답 사랑.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네요. 큰 수술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0372님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정답도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작성자는 퇴원하는 길에 토스트와 음료를 사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의료진 선생님들도 동료들과 잘 나눠 먹었다면서 좋은 기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0: 혹시 지난주에 개회식 봤어부터
11: 요즘엔 이 종목이 인기래까지
4: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2026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2: 아시안게임은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MBC 김민호 아나운서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십니까.
4: 자, 이종훈 작가님은 지난 북중미 월드컵 때 만나고 3개월 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1: 뭐 늘 똑같죠 뭐. 애들 케어하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힘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요즘은 뭐 스포츠 또 아시안 게임 때문에 바쁘고
4: 그쵸.
11: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또 김민호 캐스터 정한솔 캐스터죠.
4: 네.
11: 김민호 캐스터 예전에 저랑 그 카타르 월드컵 중계 같이 했었거든요.
14: 맞아요.
4: 진짜?
14: 라디오 네. 그 생중계
11: MBC 라디오 생중계
14: 같이 했었습니다.
4: 같이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인연이 또 있으시군요.
14: 네. 그럼요.
11: 요 자리에서.
4: 네. 이 자리에서. 네. 와, 그래요. 두 분의 케미가 그래서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14: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제 첫 핸드볼 중계가 시작이 네. 됐거든요. 아무래도 첫 중계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서
4: 그랬어요?
14: 뭐 전전날부터 계속 공부하고 막 보고 하느라 정신없이 했고 네. 지금 3일 연속 오늘까지 지금 핸드볼 중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그렇죠. 오늘 핸드볼 중계 안 그래도

0: 남자 핸드볼 예선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의 경기 중계했다고 하는데 경기
1: 네.
0: 소식 좀 전해주세요.
1: 네, 일단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게 26대 23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0: 네.
1: 쉽지는 않았어요. 전반을 12대 12 동점으로 끝냈고 후반에도 계속 접전이어가지고 이게 누가 이길까 저도 중계를 하면서
0: 네.
1: 좀 뭔가 응원은 하지만서도 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우리 대표팀의 집중력이 좋아서
0: 네.
1: 이겼고요. 한국 남자 핸드볼이 사실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0: 네.
1: 6회나 금메달을 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4강 진출에 실패를 해가지고
0: 네.
1: 지금 굉장히 다들 이 금메달에 대한 열망이 크거든요.
0: 아.
1: 오늘 컨디션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금메달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떤가요? 작가님, 기대해도 될까요?
2: 요즘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중동 팀들의 텃세, 그리고 또 중동 팀들이 이제 아시안게임을 할 때서 홈도 아닌데 홈콜을 불러주고
0: 진짜.
2: 그러거든요. 그런 텃세들이 좀 심한데, 우리 대표팀 뭐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지난 항저우 때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0: 네.
2: 아픔을 서려 가게 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회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기대가 됩니다. 그럼 김민호 아나운서 핸드볼 말고 또 어떤 종목
1: 네.
0: 한다고 했죠?
1: 저는 육상 하는데, 이제
0: 육상?
2: 종목
1: 육상에
2: 되게 많잖아요,
1: 네.
2: 육상은.
1: 세부적인 종목이 되게 많아요.
0: 그니까.
1: 뭐, 높이뛰기도 있고, 100m 달리기도
2: 다요?
1: 있고, 계주도 있고, 예, 제가
0: 그쵸, 그쵸.
1: 필드도 하고, 트랙도 하고, 전부 다 책임지게 됐습니다.
0: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1: 일단 당연히 스마일보이가 출전하는
0: 오상혁
1: 오상혁 선수의 높이뛰기
0: 네.
1: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100m 달리는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기대주가 많아요. 계주도 그렇고요.
2: 계주, 남자 계주.
0: 남자
1: 네.
0: 계주.
1: 그래서 꽤나 많은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 작가님, 육상에서도 금메달 많이 기대해도
2: 육상에서
0: 되나요?
2: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특히 이제 남자 100m에서 우리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그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 또그 선수들이 남자 100m 선수들이 남자 400m 계주를 뛰잖아요.
0: 그쵸, 그쵸.
2: 계주에서 항상 또 아시아권에서 선두권에 있는 입장이고, 물론 홈팀인 일본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0: 네.
2: 우리 선수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사고 치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니까 기대해 볼 만해요.
0: 우리 김민우 아나운서 중계하는 남자 핸드볼, 그리고 또 육상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티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12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건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1: 와, 축하합니다. 야, 정말 멋졌어요.
0: 와, 진짜. 두분 어제 우리 대표팀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사실 경기 전에는 좀 걱정도 했죠.
0: 네.
2: 왜냐하면 어제 결승전 오전 훈련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0: 맞아. 버스를 안
2: 네.
0: 보내줬다면서요.
2: 버스 노쇼 사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2: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도 이건 떳떳하지 못한 우승이 될수 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대회
0: 네.
2: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메달의 장작이 된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선수들의 투혼을 불태우는데 뜨거운 불쏘시개. 처음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현중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선수라든지 이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0: 네.
2: 싸우자. 절대 질수 없다.
0: 맞아,
2: 이런
0: 맞아.
2: 각오와 투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1: 네. 사실 경기 초반에는 조금 밀렸거든요. 1쿼터도 12대 16으로 뒤졌고
0: 그쵸.
1: 전반까지만 해도 뭐 28대 28 팽팽했는데
0: 네.
1: 3쿼터부터 막 수비가 확 살아나면서
0: 맞아.
2: 또 이제 일본의 홈 텃세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심판이 홈폴.
1: 그니까요.
2: 탁 반칙 부르고
0: 맞아 맞아
2: 흐름 끊어먹는 데서
1: 네.
2: 아 텃세 심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1: 완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농구 대표팀 이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8번의 평가전을 가졌는데 2승 6패라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래서 마줄스 감독의 지도력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팀 경기력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근데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비결이 뭘까요?
2: 이거 페이크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
0: 진짜 그
2: 왜냐하면
0: 정도로
2: 이게
0: 지금
2: 가장
0: 전승이잖아요.
2: 대표적인 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과 그 앞뒤로 이제 우리가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 치렀거든요.
0: 네.
2: 그때 대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두 경기
0: 맞아,
2: 모두.
0: 맞아.
2: 그리고 마주스 감독이 계속 믿어달라고는 하는데 경기력이 너무 나쁘니까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0: 맞아.
2: 그 중간에 그 9월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마주스가 불안하다, 마주스 감독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은 거의 뭐
0: 명장이죠.
2: 농구판 히딩크. 네, 그러니까. 농구판 히딩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지금 굉장히 평가가 후려지고 있는데 네. 마주수 감독이 사실은 그 평가전에서 대표를 할 때도 이런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우리의 시스템 농구가 자리 잡아갈 것이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그 마주수 감독이 추구했던 시스템 농구가 자리를 잡은 모습.
0: 그랬어요.
2: 특히 대표적인 게 이 마주수 감독의 시스템 농구는 뭐냐면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농구는 에이스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에이스 중심의 플레이. 팀 전술도 에이스 중심으로 짜고 소위 이제 몰빵 농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마주수 감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선수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농구를 하지 말고 그 선수가 빠지더라도 에이스가 없더라도 특정 선수 잘하는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팀 전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유기적인 농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지론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먹혔어요. 대표적인 게 요르단전이었는데 요르단전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12명의 엔트리 전원이 득점했거든요. 이거는 득점도 골고루 하고 있고 네.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안게임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그 경기를 하게 되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에이스의 피로도는 누적돼요.
0: 그렇죠.
2: 그러면서 막상 정작 중요한 준결승이라든지 결승전에서 팀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3: 네. 그렇죠.
2: 근데 시스템 농구를 해서 12명의 엔트리 모두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팀으로서 본다면 뭐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백업 멤버가 강하고 팀 전체가 강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0: 그렇네.
2: 그런 모습을 이번 그 아시안게임에서 마주수호가 보여줬다.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올림픽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0: 올림픽까지?
2: 네. 월드컵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0: 와.
2: 올림픽 티켓도 한번 거머쥘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주고 있죠.
1: 맞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2: 너무 좋아요. 네. 뜨겁죠.
1: 저, 저도 작가님 의견 동의하는 게 네. 약간 이현중 선수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전술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2: 맞아요.
1: 약간 이 마주수 감독의 새로운 농구가 선수들 몸에 익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이게 다 익혀졌고 이 아시안게임에서 완전히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평가전 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 네. 3쿼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쿼터 이후부터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새로운 그 몸에 익지 않은 전술과 농구를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경기에 이제 집중력이나 피로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대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적응한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0: 근데 작가님 말씀처럼 정말 올림픽까지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대범님이 이현중 선수 NBA 같군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이현중 선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NBA 무대에 도전한다면서
2: 이번 주말에 출국해서 이제 NBA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팀 훈련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 NBA 도전하는데 그 이 계약이 정식 계약은 아니고
0: 그죠.
2: 이그지비텐 계약이라고 해서 이그지비텐이 뭐냐면
0: 뭐라고요?
2: 이그지비텐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서에 이제 부속 서류들 있잖아요. 열 번째 부속 서류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계약 선수라기보다는 언제든 방출할 수 있는 뭐 그 팀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없이 쓰고 부담 없이 관찰해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선수 계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이현중 선수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이현중 선수를 바라보는 해외 구단들 뭐 NBA 구단들이 볼 때 이현중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다름 아닌 병력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2: 언제 군대 갈지 모르는 선수랑 장기적인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0: 네.
1: 그러네요.
2: 그리고 이 선수가 잘한다고 해도 병역 문제가 딱 걸려 있으니까 다른 선수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0: 그렇겠네요.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현중 선수가 이제 포틀랜드에서도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0: 네.
2: 쇼케이스를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쇼케이스를 아무리 잘 뛰어도
0: 그쵸.
2: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현중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긴 호흡으로
0: 네.
2: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NBA 무대를 도전하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 과거에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두렵거든요.
1: 그쵸? 맞아요.
2: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이번 시즌에 포틀랜드와의 유기적 계약을 통해서 NBA 무대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0: 네.
2: 하, 역시 대단하다. 이현중 선수 예전에 호주리그 뛸 때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놀랐는데 참 애 늙은인데 굉장히 진지하고
0: 맞아.
2: 농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선수예요.
1: 인성도 너무 좋고.
2: 인성도 좋고.
0: 그러니까.
2: 근데 이번에 포틀랜드와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언제든지 아니면 내보내는 계약.
0: 네.
2: 계약서의 부속 서류 같은 계약.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현중 선수가 일본 구단에서 뛰었잖아요. 일본 구단에서 이현중 선수에게 제시했던 연봉이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에요.
1: 맞아요.
2: 보장 연봉이 20억 원.
1: 엄청난 거죠.
0: 그렇죠.
2: 20억 원이라는 금액의 보장 연봉을 포기하고 도전을 또 나섰잖아요.
0: 아,
2: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0: 맞아요.
2: 없어요.
0: 맞아요. 우리 이현중 선수가 꼭 NBA에서 뛰는 그 날을.
2: 특히 이제 포틀랜드는 2004년에 어제 결승전 중계했던 MBC 하승진 해설위원.
0: 네. 뛰었죠.
2: NBA 한국인 선수로 최초로 NBA의 그 지명을 받고
0: 네.
2: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뛴 구단이잖아요.
0: 저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네. 직관했어요.
1: 하승진 선수 뛰는 걸요?
0: 네. 포틀랜드.
1: 우와, 폭풍 이동을 혹시 목격하셨나요? 그 경기가 아니었나요?
0: 그건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2: 포틀랜드에서 뛰는 걸 직관했다는 거죠?
0: 네. 우리 농구 부럽습니다. 선수들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여자 농구 대표팀의 경기도 있었는데 몽골을 상대로 88대 61로 승리했죠?
1: 맞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지금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을 88대 61로 이기면서 2연승 거뒀고 8강 진출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승부가 좀 일찍 갈렸습니다. 전반에 이미 51대 19까지 벌렸고요. 첫 경기도 살펴보면은 말레이시아 를 106대 4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0: 네.
1: 내일 대만과 또 조별리그 경기 치르니까 많은 분들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내일 4시에 대만과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여자 대표팀의 도전이 시작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2: 사실 이번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여자 농구의 간판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현 선수, 박지 선수가 없어요. 박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해 있는 상태고 또 박지현 선수는 WNBA에서 구단에서 지금 그 차출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못 나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박지수, 박지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0: 그렇네.
2: 말레이시아와 몽골과의 경기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강희수 선수가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네. 이해란과 이소희 선수가 또 딜을 잘 받쳐주면서 경기를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트리도 우리 지금 11명이에요. 다른 팀은 12명인데. 그런데 11명이 똘똘 뭉쳐서
0: 네.
2: 지금 금메달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남자 농구 대표팀의 이 금메달 소식이 아마 더 큰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맞아요.
2: 특히나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지난 항저우 대회 때 3, 4위 결정전에서 그 동메달 땄고 그전 자카르타 팔렘방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인천 아시안게임이 마지막 금메달이에요.
0: 그렇네.
2: 그러니까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이미 남자 대표팀이 했습니다.
0: 네.
2: 제가 볼 때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선수들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선수들 뭐 소식 있어요?
1: 어쨌든 바로 옆에서 같은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금메달 가져가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0: 그쵸.
1: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0: 자극도 받고.
1: 네. 근데 이제 병역 면제는 사실 뭐 여자 대표팀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의욕이 부담으로 네. 바뀌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2: 그 대표적인 게 근대 5종이에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5종 이야기도 해볼 건데 근대 5종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잖아요.
1: 네.
2: 여자 홍승민 선수.
1: 맞습니다. 한국 여자 근대 5종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에요.
0: 네.
1: 근대 5종 설명을 좀 드리면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달리기, 사격 이런 것들을 모두 한 선수가 소화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쵸.
1: 저는 한 가지만 잘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잘해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게 일단
0: 진짜.
1: 정말 엄청난 그런 종목인 것 같고 그 체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집중력을 이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종목 바뀔 때마다.
0: 그렇죠.
1: 그런 능력까지도 있는 선수인데 우리 성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첫 번째로 여기서 따냈습니다.
0: 네.
2: 근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이 많아서 과거에는 또 특히 지금은 빠졌지만 과거에는 승마도 있었단 말이에요.
0: 맞아, 네. 맞아.
2: 그래서 선수들이 상주에서 훈련하거든요. 상주에서 훈련하는데 모여서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모두 이제 상주에서 훈련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전웅태 선수랑 친해서
0: 네.
2: 전웅태 선수랑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 이건 너무 살벌해요.
0: 어, 그러니까
2: 훈련이 선수들이 아무리 늦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와.

0: 매일매일.
1: 네. 그 6시 30분에는 훈련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전에 5 종목이었잖아요. 네. 승부까지. 5 종목 다 돌고 나면 9시예요. 밤 9시.
0: 그러니까. 소화해야 될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1: 이걸 매일 해야 돼요.
2: 어, 주 50시간 이거, 이거 어긋나네요.
0: 그러니까, 진짜.
1: 예, 근데 오정이 쿠베르탱 올림픽 창시자라고 하는 쿠베르탱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근대 5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정말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대표팀 모두 끈끈해질 수밖에 없죠.
0: 그렇겠네.
1: 그렇게 훈련을 하면 네. 그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면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준 선수가 그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많이 걱정도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 우려했던 것들도 있는데 네. 경기 전에 성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딱 보여주는 게
2: 오, 진짜요?
1: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같이 훈련하던 선수들 함께했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이 맞아요. 팀 전체 그리고 선수단 전체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특히나 부담을 덜어줘요.
0: 네.
1: 왜냐하면 앞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주면
2: 그런 것도 있겠네요.
1: 선수들이 좀 부담 없이 경기해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좀 털고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두 번째 금메달도 역시
1: 근데 오정이 이제 그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선수 금메달, 그 남자 같은 경우에 단체전 금메달인데, 네. 단체전 경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출전한 선수들, 해당 국가의 선수들의 1, 2, 3위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해서 전체 점수가 높은 팀을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확보한 거죠.
2: 그러니까 단체전이라고 뭐 따로 릴레이 하는 건 아니고
1: 따로 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2: 개인전 점수 합쳐가지고
0: 합쳐서
2: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름 가릅니다.
1: 네. 그래서 네 명이 출전하는데 한 명이 빠지죠.
0: 아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수단에게 세 번째 금메달 안겨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태크볼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준석 선수 이야기 해볼게요. 태크볼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태크볼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2: 네 쉽게 말씀드리면. 탁구대 위에서 하는 족구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다만 테이블이 좀 평평하지 않고 양쪽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고요.
0: 그렇더라고요.
2: 네, 축구공을 발이나 머리 같은 신체 부위로 받아서 상대편 테이블로 넘기는 경기입니다.
0: 네, 진짜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 네.
0: 이준석 선수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도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준석 선수가 원래 축구 선수였대요.
0: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족구를 거쳐서 태크볼에 도전한 선수인데
0: 네.
2: 심지어 또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려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력이 있어요.
1: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이번 대회 전에도 그 많은 방송사들이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특히나 이제 태크볼 같은 경우 2014년에 헝가리에서부터 시작된 경기이고 지난 그 유로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종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색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 전부터 이 태크볼 선수들에 대한 취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준석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태크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진천 선수촌 합류 입소가 안 됐어요.
0: 네.
1: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지금 대한체육회 그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태크볼도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좀 조성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힘써보겠다라고 얘기해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0: 네.
1: 그러니까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촌외 훈련을 해야 됐죠. 촌외 훈련을 해야 됐고, 방금 김민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0: 네.
1: 다니던 직장까지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훈련에 임했고.
0: 네,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노래를 꼭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김민호 캐스터가 직접 좀 예. 소개해주세요. 아직 이 노래 못 들었죠, 중계할 때?
2: 아직 못 들었어요.
0: 난 들었는데.
2: 너무 듣고 싶어요.
0: 소개해주세요.
2: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MBC가 제작한 곡이고요. 이번 아시안게임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2: 김현우의 그곳에 올라 함께 하시죠.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삼농협.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MBC 김민호 아나운서,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6: 네, 김현수님께서 이준석 선수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무조건 믿어줬다고 하더라고요.
7: 오, 멋지시다. 정말 대단하신 게 그거예요. 이준석 선수가 테크볼을 하려면 테크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게 좀 고가예요. 200만 원이 넘어요.
5: 오, 딱 봐도 비싸구나.
6: 매끈매끈해가지고
7: 이걸로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어머니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준석 선수의 어머니가 흔쾌히 와 사주셨다고. 와.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를 못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테크볼 선수들이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왜 선수단 식사가 부실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테크볼 선수들의 식사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테크볼 선수들 아까 촌외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촌외 훈련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분식집에서 식사했어요.
5: 그랬구나.
7: 분식집에서 식사하면서 뭐 훈련해갖고 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분식집. 김밥 전땡 같은 그런 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볼 경기 중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브로콜리 두 개 이상 못 가져가는 식단. 밥도 너무 작게 주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먹어요? 일본 선수들은 이거밖에 안 먹어요? 외국 선수단이 다 화를 낼 정도의 그런 부실한 식단인데 이걸 먹은 또 일본까지 가서도 먹었다고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이준석 선수 보란 듯이 금메달을 따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5: 네. 그러네요. 유민정님도.
6: 네. 이준석 선수가 정규직 되기 직전이었는데 박차고 나왔다고 해요. 스포츠 정보 너무 좋아요.
5: 꿈이 있었구나 우리 이준석 선수.
7: 그러니까 이준석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테크볼이 이번 2월이거든요. 2월에 아시안게임 올해 2월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표를 낸 거예요.
5: 와.
7: 아시안게임에 올인해야겠다. 와.
6: 근데 그 이준석 선수가 이제 어쨌든 금메달은 땄는데 아직 실업팀이 없대요.
7: 테크볼 자체가 실업팀이 없어요.
6: 그쵸.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라고 인터뷰에서 금메달 딴 이후에 이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5: 그랬으면 이후에라도.
7: 좋겠네요. 저는 그 유럽 진출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유럽에서는 테크볼이 그나마 그래도 좀 인기 좀 얻고 있거든요.
5: 그래요.
7: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푸율 선수가 홍보대사로 나왔잖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전설인 FC 바르셀로나의 전설인 푸율이라든지 아니면 호나우지뉴 같은 선수들 이런
5: 축구
7: 선수들이
5: 레전드들이
7: 축구 레전드들이 시범 경기도 하고
5: 진짜 네,
7: 실제로 그 테크볼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내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좀 주목받는 선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너무, 좀 가져봅니다.
5: 너무 좋네요.
6: 좋네요.
7: 쉽지는 않겠죠.
5: 그렇죠. 그럼에도 이준석 선수
7: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좀 도와줬습니다.
6: 맞아요.
5: 그러면 좋겠네요.
7: 유승민 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대한체육회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 대한체육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확인하는 게 있는 것들이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숙소 컨테이너 숙소 나쁘다고 얘기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5: 그랬어요.
7: 선수도 컨디션 관리하라고. 그리고 테크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천 선수촌 입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는 모습 너무 좋아요.
6: 좋네요.
5: 그렇네요. 우리 이준석 선수 비롯해서 테크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또 독특한 종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기존의 태권도에 더해서 버추얼 태권도라는 종목도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추얼
6: 이게
5: 태권도?
6: 이름이 버추얼이잖아요. 네.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바로 가상 공간에서 하는 태권도예요.
5: 진짜?
6: 무슨 얘기냐? 선수

0: 분들이 VR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게 눈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헤드셋. VR 헤드셋. 네.
0: 그 몸에도 동작을 인식한 센서를 붙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발차기를 하면 그 움직임이 화면 속에 어떤 아바타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거죠.
2: 우와.
0: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남녀 혼성이 가능한 거예요.
2: 그렇겠다. 네,
0: 실제로 때리는 게
1: 남녀
0: 아니니까.
1: 남녀 구분도 없고 체급 구분도 없고.
0: 맞아요. 뭐 나이 구분도 없고.
2: 네.
0: 아주 공평한 이제 경기가 되는 거죠.
2: 우와.
1: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은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신체 접촉이 없는 것이 격투기 종목인가?
2: 네.
1: 격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게임이지.
0: 아.
1: 그게 어떻게 격투기 종목이 포함될 수 있냐? 그러면 복싱을 버추얼로 하면 그걸 우리는 복싱이라고 해야 되는가? 수영을 버추얼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한다면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라는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인데
0: 맞아요.
1: 게임, 미디어 게임에 익숙한 그 젊은 세대들에게 태권도를 좀 더 널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버추얼 태권도가 실제로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영상을 우리가 TV 중계로 보면 그 게임이 게임 오락 시대에서 우리가 봤던 버추얼 파이터나 아니면은 뭐 철권 뭐 이런 게임을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맞아요. 나와요.
0: 그 위에 에너지 바도 생긴다고
1: 에너지
0: 하더라고요.
1: 에너지 게이지가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에너지 게이지를 다 달게 하는 쪽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 에너지 게이지를 다 달게 하는 쪽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게임기 구조가 똑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것을 현실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태권도의 저변을 좀 더 넓히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별 구분 없고 체급 구분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 그리고 또 오락실에서 자주 보던 추억의 게임이죠. 같은 색깔의 블록을 연결해서 없애는 퍼즐 게임 뿌요뿌요. 저는 이 게임 굉장히 좋아했는데
1: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거 채택됐다는 소식
2: 이게 듣고. 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고 하는데
0: 네.
2: 이 구리하라 유키라는 일본의 11살 초등학생이 가장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선수예요. 11살에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부터 일단 놀랍고요.
2: 네.
1: 뿌요뿌요니까 가능하죠. 네.
2: 그러니까
0: 이게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색 블록을 연결해서 없애는 게임이잖아요.
2: 네.
0: 근데 이게 고수 레벨로 올라가려면 당장 그 눈앞에 블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블록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2: 더 멀리
0: 이것까지 한 수 앞을 계속 봐야 되는 게임인데
2: 네.
0: 이 분이 유치원생부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1: 유키 그 안경 쓰고 그 사진 보면 네. 게임 잘하게 생겼어요. 워낙 잘하게 생겼어요.
2: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는데
0: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국제대회 우승할 정도로 성장했대요. 성인들하고 이렇게 붙어도 우승할 정도. 그리고 재밌는 이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2: 네.
0: 평일에는 아직 학생이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게임 연습을 모르겠어요. 부모님 하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지 하루에 한 시간밖에 연습을 못했대요.
2: 공부도 해야 되고. 스크린 타임이 정해져 있구나.
0: 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아시안 게임 나가는 선수가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2: 우와.
0: 엄청나죠.
2: 뿌요뿌요가 어떻게 이렇게 정식 종목이 되다니 대단한데요?
1: 예. 놀라워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얘기를 듣고
2: 네.
1: 제가 했던 말이 야 이러면 내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봤던 추억의 게임들 다 e스포츠로 들어오겠는데?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는 들어왔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애들한테 너무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시대가 좀 아닌 것 같다.
0: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2: 게임하고 게임 잘하면 국가대표 되고 금메달도 따고.
1: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러니까 e스포츠 종목들 쭉 보고
2: 네네네.
1: 나서 우리 초등학생 그 남자
2: 아들한테
1: 아들이 그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2: 네.
1: 근데 엄마랑 그래서 매일 싸워요. 게임 시간 때문에 매일 싸우고 주말이면 게임 때문에 늘 트러블이 생기는데 집이 평화가 깨지는데
2: 네.
1: 제가 가감하게 닌텐땡
2: 사줬어요.
1: 그 스위치를 사줬잖아요.
0: 아, 좋은 아빠.
1: 이거 해라.
0: 멋진 아빠.
2: 우와.
0: 우리 아빠 하고 싶다.
1: 이거 아시안 게임 종목들이다.
2: 진짜 얼마나
1: 스포츠다 하고 아빠한테 좀 알려주라. 이런 얘기.
2: 아 꿈나무를도 한번 잘 키워보시길 바라겠고 또 지금도 게임과 카드 수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 관련 게임도 이번 아시안 게임 또 종목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0: 네, 정확한 이름은 포켓몬 유나이트라고 하는데요.
2: 네.
1: 이게 닌텐땡 그
0: 맞아요. 그
2: 진짜
0: 포켓몬 관련된 게임인데 설명을 살짝 드리면 다섯 명씩 두 팀이 포켓몬이라는 것을 조종해서 대결하는 게임인데요.
2: 우와.
0: 리그 오브 레전땡,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거랑 네. 좀 비슷한 팀.

0: 대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1: 아,
0: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포켓몬을 성장시키고 모은 에너지를 상대편 골존에 넣어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1: 네.
0: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임팀이죠. T1에 김재영, 박성순, 이지환, 진수빈, 조민혁 선수가 대표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1: T1에 팀이 있군요.
0: 네.
2: 물론 이게 휴대용 게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위치 그리고 또 모바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거든요.
1: 아, 그런 게임이죠.
2: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포켓몬을 실시간 조종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저희 아들 같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들 같은 네.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네. 그 게임을 아시안 게임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 와 진짜 근데 저희도 이 게임 중계 하나요? 김인호 아나운서?
0: 아직 그 어떤 캐스터가 배정돼 있지는 않는데 MBC에서는 아마 보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1: 아쉽네요.
0: 뭐 너튜브나 이런 데에는 예,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1: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영 대표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경기에서 우리 김영범 선수가 중국의 판잔러에게 0.04초 차이 역전을 허용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근데 김영범 선수 오늘 아시안게임 대회 신기록 세우는 아주 멋진 결과를 얻어냈어요.
2: 대회 신기록도 네. 세우고 금메달도 따고.
0: 맞아요.
2: 오늘 열린 자유형 50m 예선 경기에서 김영범 선수가 21초 7일로 터치패드 찍으면서 개인 최고 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이어진 결승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결승 무대에서 더 땡긴 거예요. 네. 이 기록을.
1: 맞아,
0: 예선에서 맞아. 본인 최고 기록 세우고 결승에서 더 땡기고
2: 네. 금메달. 네. 신기록. 대회 신기록.
0: 대단합니다.
2: 그런데 또 진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김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어제 이제 자유형 100m에서 앞서 얘기 좀 0.04초 차이로 판잔러에게 금메달을 내줬잖아요.
1: 네.
2: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김영범 선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영범 선수 같은 게 우리 대표팀, 우리 수영 대표팀의 이 황금세대의 막내로 유명하고
1: 그렇죠.
2: 이미 전국체전을 통해서 황선우 선수를 능가할 제목으로 평가받아 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기량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1: 네. 그러니까
2: 이제 중요한 건 멘탈인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김영범 선수의 멘탈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사고 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사고를 치더라고요. 김영범 선수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m 하는데 75m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마지막 25m 남겨놓고 아마추어였어요. 경기 운영 못한 거죠.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났어요.
1: 진짜 본인의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2: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1: 와.
2: 그러니까 판잔러가 더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1: 멋지다.
2: 김홍훈 선수는 뭐 피지컬도 대단하지만
1: 그
2: 윙스팬이 2m16 굉장히 그 체격 조건이나 피지컬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멘탈이 정말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역시 역시
1: 50m 그 또 우리 다른 선수 지유찬 선수도 동메달을
0: 맞아요. 21초 94로 동메달을 따면서 우리 선수 두 명이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2: 항저우 대회 때로 금메달을 리스트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같이. 어떻게 보면 남자 자유형 50m는 대회 2연패에 성공한 거죠.
1: 그렇네요. 와 멋집니다. 자 이번에 황선우, 김영범, 김우민 같은 대한민국 남자 수영의 황금세대 모두 출전해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레이스 펼쳤던 경기죠. 남자 계영 800m 경기 소식도 알아볼까요?
0: 네, 이 경기는 아쉽게 동메달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메달이지만요. 한국이 7분 6초 76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중국이 7분 17 그리고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 일본이 7분 1초 05로 은메달.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2연패를 노렸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정말 강했어요.
2: 중국과 일본이 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일본이 초반에 의외로 너무 치고 나갔어요.
1: 그랬어요.
2: 일본이 초반에 치고 나가면서 그 중국이 그걸 따라가는 영향이 되면서 우리가 약간 완전히 초반부터 쳐져버렸거든요. 3위권으로. 일본이 굉장히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갔고 사실 막판에 중국이 역전한 거예요.
1: 네.
2: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 레이스 운영에서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지 좀 예상을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좀 경기였어요.
1: 네. 그래도 값진 동메달.
2: 동메달 값지죠.
1: 그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남자 야구 대표팀의 이 대만과의 경기도 오늘 첫 경기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경기 끝났는데 그 소식도 살짝 전해주세요.
0: 네, 일단 5-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1: 네.
0: 곽빈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동안 안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삼진 무려 10개 잡으면서 대만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줬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야구 결과까지 전해준 우리 김민우 아나운서가 이제 10시 라디오 뉴스 관계로
0: 아이고.
1: 여기서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는 먼저 나가지만 남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저는 이제 캐스터로 앞으로 아시안게임 함께 할 테니까요. 네. 저의 중계 또 MBC의 중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일 중계 있어요?
0: 내일도 핸드볼 남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우리 야구대표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작가님이랑. 네. 우리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2: 우승이 해야죠. 사실 그 첫 경기 상대인 대만이 좀 난적이거든요. 네. 언제나 우리가 첫 경기에 부담감도 있고 요즘 뭐 WBC도 그렇고 모든 국제대회 나가면 대만과 우리가 참 상성이 안 맞아서 껄끄러운 상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만전 5대 0 가뿐히 제압을 했고 특히 앞서 이제 김민호 캐스터도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네. 각빈 선수가 오늘 정말 눈부신 역투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그 대표팀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껴왔던 네. 선발 투수, 에이스 선발 투수의 부재를 완전히 해소해줬다. 박빈 선수가 이런 투구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유정 감독이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그 일정을 짜는데 선발 로테이션 일정을 선발 투수 일정을 짜는데 네. 굉장히 좀 어떻게 한숨 돌릴 수 있는
1: 그런 힘이 모습이, 되겠네요.
2: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1: 내일 이제 아시안 게임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우리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 승자가 조 1위가 될 전망이죠.
2: 네. 이 경기 승자가 조 1위가 되는데 우리가 조 1위를 해야 됩니다. 조 1위를 해야 조 1위로 올라가야 우즈베키스탄을 피할 수 있거든요. 좀 네. 우즈베키 좀 까다로운 상대다 보니까 이걸 피하는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는 좀 꽃길을 타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경기가 꼭 승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네. 이민성 감독과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일 사우디전은 반드시 서력해야 될 무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사우디와 우리가 이민성 감독이 그 작년에 평가전 가졌거든요. 네. 비공개 평가전 두 경기를 가졌는데
1: 지금 이제 축구 남자 대표팀 네.
2: 네. 축구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두 경기에서 6실점하고 1득점 하면서 대패했어요.
1: 네.
2: 사우디아라비아에게 6점을 내줬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기 영상은 못 봤지만 네. 그 뉴스가 접해져서 한국 축구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명보 감독 문제 뭐 남자 A 대표팀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때 축구 관계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야, 남자 A 대표팀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민성 감독 23세 이하 대표팀이 더 큰 문제야. 아시안게임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물론 그때 멤버와 지금 멤버는 다르죠. 다른데 내일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마주수호의 남자 농구 대표팀처럼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도 좀 경기력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4회 연속 우승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러면?
2: 기대해야죠.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자 농구 대표팀 이현중 선수 얘기도 했지만 이 그 남자 축구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많잖아요.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선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네. 금메달을 갈망하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물론 뭐 꼭 갈망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선수들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이제 남자 농구 대표팀도 또 좋은 선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남자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2: 우리
1: 야구 대표팀까지.
2: 지금 구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 그러니까 종합스포츠 대회에서 올림픽 같은 종합스포츠 대회에서 국민적인 관심,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쫙 집중시키는 방법이 구기 종목에서의 선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2: 구기 종목이 본선에 못 나가면 사실 힘들어요.
1: 네.
2: 흥행에 좀 참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남자 농구 대표팀이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1: 네.
2: 그리고 남자 농구 대표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미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 보여줬잖아요.
1: 네네.
2: 이제 이민성호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실전의 강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형희 님이 아시안게임 잘 못 보는데 많은 정보 얻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오당재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방수영 님 지금도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뿌요뿌요를 권해볼까? 오당재 들으면서 생각 중입니다. 뿌요뿌요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2: 뿌요뿌요도 좋고요. 네. 포켓몬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저희가 여기 또 게임기도 사줘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도 투자 정도는 우리 수영님이 작가님도 하셨다고 해서
2: 먹더라고요.
1: 아, 비싸네요.
2: 또 올랐어요. 요즘 반도체 칩값이 올랐잖아요.
1: 투자를 많이 해줘요. 근데.
2: 그래서 반도체 칩값이 올라가지고 예전 60, 제가 샀을 때 60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 한 10만 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아시안게임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고 캐스터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이종훈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 소절 불러주시면
1: 어때요? 아, 이걸 어떻게 불러요, 이 높은 걸.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어떤 설렘을 가진 너? I wanna run back up.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0: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대만을 완파했습니다. 류지연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비조 1차전에서 선발 투수 곽빈의 6이닝 18삼진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대만의 5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주원이 4타수 3안타에 맹타를 휘둘렀고 윤동희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오후 홍콩과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 25개구 시장과 마트에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31만 3,089원으로 작년보다 2.3% 줄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8일 조사한 차례상 비용도 19만 6,630원으로 1년 전보다 1.5% 낮아졌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억 원을 챙긴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20대 유튜버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연출이라는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 34건을 AI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정황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 영수증 뻥튀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8명이 큰 식사했다는 식당에서 가장 큰 식사 장소는 19명만 들어갈 수 있는 등 전형적인 영수증 뻥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영수증 하나 정직하게 쓰지 못하면서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업무 추진비 전체 내역과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께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현지 쿠팡 이용자 2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과 대표에게 모두 15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6,48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만 공상시보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 발전부는 지난달 쿠팡 대만과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75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4: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5: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4: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5: 아, 뭐? 그거 진짜 지저분해.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이 함께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한 건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시장 역시 실제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때 흔들렸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반등했는데요. 그렇다면 AI 개발 속도에 대한 우려는 불식된 걸까요?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해왔죠. 최근에는 통제 범위를 기술로 넓혀서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제조 공정의 해외 이전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출국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기술 봉쇄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5: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네. AI 속도 조절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주 딥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한 주 만에 이슈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6: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AI 회사들 간에 오갔던 얘기인데 이제는 정치권으로 확장이 예. 됐죠. 뭐 지난 한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 국왕까지 개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확대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 예, 먼저 그 사이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6: 네, 그러니까 논쟁의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에 이제 엔트로픽 아모데이 CEO가 프론티어 모델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자라고 얘기를 했고,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까지 이제 동조를 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개발자 위주였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미국 대통령이 그거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받아쳤고 네. 사흘 뒤에는 또 영국 국왕이 AI 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인류 존립의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0: 대 얘기죠. 일주일 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술 논쟁이 정치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금씩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늦추자 아니다 사기다 아니면 뭐 책임을 지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여러 사람들의 발언들 중에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지.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 네. 아마도 보신 분들 많은데 쇼맨십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현지 시간 9월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투자자 팟캐스트 공개 행사였는데 여기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패널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게 또 하필 또 이제 삼성폰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스피커폰으로 켜서 4분 동안 이제 그대로 생중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이 세상을 장악하는 일도 없고 AI가 지배하는 일도 없다. 전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다만 약간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어요. 그래도 산업을 멈춰 세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젠슨 황도 갑자기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막 계속 그러면서 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받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피커폰을 이제 못 켜서 놀림받는 장면들까지 나갔죠.
1: 재밌더라고요.
0: 네, 젠슨 황 뭐 이제 뭐 아 뭐 젠슨 황은 전 세계에서 뭐 모든 AI 산업을 잘하는데 스피커폰을 못 켜서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아 확실히 두 사람이 같은 편이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맥락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대통령이 이런 쇼맨십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면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얘기한 이유 뭘까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포인트는 투자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야 이렇게 되는 거 가장 행복해야 할 거는 중국이다. 그리고 AI는 인터넷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서 AI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요. 젠슨 황 역시도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20년 혹은 25년 동안에 있을 석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속도를 늦추자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미국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니까.
1: 예.
0: 그리고 또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 국내에서도 또 이슈가 되는 게 주정부들이 지금 AI 규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방정부는 소송까지 거론하면서 주단위 규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론이 움직임에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움직임에 명분을 주는 걸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뉴스 단신으로만 봐서 그냥 그 스피커폰 못 키는 장면만 주로 봤는데 네. 젠슨 황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발언과 그때의 이제 팟캐스트의 맥락들을 보면 결국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잘못된 양자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혁신이냐 안전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구도 자체가 이거는 공포에서 나온 거짓 선택이고 그래서 규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AI를 규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이게 마치 규제 안 하면은 망하는 거야라는 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너무 하이프 주는 양쪽 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서 안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론에는 좀 선을 그으면서 이제 지난주에 안전의료를 사임했었던 그 콕슨이라는 사람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내부에 있는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1: 네.
0: 그 관리를 뭔가 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회사 안에서 일단은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위험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을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정도로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뜬금없이 영국 국왕은 왜 나선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또 현지 시간 9월 17일이죠. 스코틀랜드의 덤프리스 하우스에서 국왕이 직접 회의를 열었어요.
1: 예.
0: 이때 이제 젠슨 황, 뭐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 엔트로픽 임원까지 왔고요.
1: 예.
0: 찰스 3세가 얘기한 건데 AI의 발전과 그 속도가 흥미롭고도 그만큼 깊이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실존적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한쪽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AI가 뭐 생명과학이나 의료에서 사람의 삶을 구할 잠재력도 있다라는 평가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젠슨 황이 또 얘기한 게
1: 예.
0: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처럼의 규제를 하던 이제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I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건 없고 입장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이거나 너무 규제론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때는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사기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정도로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도 딱 한 단어가 잘 막연하게 이게 뭐지?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우리 존립 위협이 지금 도래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그 화면상에서만 띄워놓는 AI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위협한다는 건지 실제 무슨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0: 이게 저도 헉했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AI 자체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를 쓰는 사람이 과연 AI를 어떻게 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게 실제로 이제 뭐 CNN에서 보도가 된 것이라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봄에 이란전이 진행되는 때에 중동에 있던 중국 선박 한 척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싣고 있다라는 정보 보고서가 미군 내부에서 이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정 병력이 배에 오를 준비도 했고 군용기까지 출격할 상태였는데 실행 직전에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특수작전부 분석관, 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에 선박 화물 목록을 물어봤고 챗봇이 화물을 잘못 식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분석관이 그 잘못된 결론을 다시 AI에 넣어서 표준 정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서를 만들다가 그 오류가 섞여 있었던 모양을 보고 지휘 계통에 그 자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쉽게 말하면 AI가 만든 할루시네이션, 거짓이었는데 그 거짓 내용이 정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고 그 들어간 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
1: 아.
0: 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야,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정확한 사례네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실제 사례도 설명해 주셨고
0: 네.
1: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근데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이게 AI가 결정한 거냐, 사람이 만든 보고서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도 AI였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능 자체 속도 늦추자라는 쪽. 두 번째,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더 가야 된다라는 쪽. 세 번째는 성능은 올리되 사후에서 쓰는 범위를 제한하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성능 자체를 늦추자, 규제 없이 달리자가요. 참 흥미로운 게 둘 다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프론티어 모델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늦추는 것도 달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결국에는 모델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걸 또 주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에 대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속도 자체를 늦추자라는 것, 그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0: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1: 네.
0: 뭐 소송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1: 네.
0: 이제 어쨌든 집단소송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가져왔는데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제 집단 소송이 나왔고요. 원고가 클로드와 챗 GPT, 그록, 제미나이를 돈 내고 쓰고 있는 유료 구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모데이 CEO가 올린 속도 조절 글과 거기에 동조한 뭐 올트먼, 머스크, 허사비스의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 담합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 소장의 논리를 보면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경쟁사끼리 많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금지된 행위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금 여러 개를 다 돈 주고 비싸게 쓰고 있는데 최고 제품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기업들이 각자 속도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비싼 구독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경쟁을 서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1: 네.
0: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합이다라고 지금 어쨌든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1: 네.
0: 뭐 물론 이게 아직 담합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고
1: 예.
0: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게 뭐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커지게 되면 시장 이제 이런 그 집단 소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의 불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 또 영국도 어떤 분위기인지 쭉 설명을 주셨는데
0: 네.
1: 우리 입장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요 주말 또 여러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는 논조들이 있었냐면
0: 네.
1: 거봐 위험하잖아. 이거 속도 조절해야 돼. 이런 논조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우리는 입장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프론티어한 모델 받아다 쓰고 구독료 잔뜩 내고 있어야겠어. 이참에 미국의 선도 모델 만드는데 잠깐 쉬라고 하고
0: 네.
1: 우린 또 좀 따라잡자. 뭐 의견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0: 네.
1: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혹시 입장 이런 거 있었습니까?
0: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논조 자체가 1, 2등 압도적인 1, 2등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3등권이라고 하지만 그 격차가 좀 있죠.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과장이 이제 장관이 16일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문장에 이제 AI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 속도 책임.
0: 네, 그러니까 네. 논리는 이런 거죠. 이미 앞서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새 시장까지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나온 배경의 문제들은 인정을 하되 처방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결국에는 범용인공지능에 가까운 이 프론티어 AI 역량을 가진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권까지 연결되고 안보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산업 경쟁력과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모델을 못 가지면 나중에 규제할 대상도 결국엔 남의 게 된다라고
1: 아.
0: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1: 네. 뭐 정부의 약간의 의견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정부의 의견보다 우리 소장님 개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할 만큼 앞서 있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속도 경쟁론이 나오면 예. 3등 기업이 좋다.
1: 네.
0: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격 위치이고요. 실제로 뭐 독파모 모델들 평가들이 나오더라도 그 모델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뭐 순위는 있고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뭐 세계 3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1, 2등하고 3등의 격차가 계속 크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크고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지금 독파모 모델이 나왔는데 독파모 모델 쓰실 거예요? 아니면 오픈 AI 쓰실 거예요? 아니면 뭐 클로드 쓰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이고 쓸 수 있으면 미국 모델이 좋죠라는 게 솔직한 지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계속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지금 이미 조금 이런 논란이 나오고 나서 이미 미국에 있는 모델들이나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체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페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일주일 지났더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좀 쓰다 보면은 갑자기 옛날 모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럼 결국에는 모델에 대한 주도권이 국가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장 1, 2년의 얘기가 아니라 한 10년, 15년을 보더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좀 가야 되는 방향성들은 분명히 좀 있다. 우리나라 모델들이 더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과기부 장관,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일 것 같은데
0: 네.
1: 그분은 뭐라고 평가하셨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니,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속도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 네.
0: AI 기본법 틀 안에서 위험이 큰 영역만 따로 묻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AI 기본법이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보면은 뭐 에너지, 먹는 물, 보건, 뭐 원자력 뭐 등등 해서 10개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발 속도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이 영역에서 안전 침해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를 손보는 논의는 좀 진행 중입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논의 중이라는 게 뭐냐면 고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판단 결과나 사람의 권리가 안전에 바로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거나 정말 요거는 고영향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직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거 바라보고 계신데 당연히 반도체 주가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방향이 분명해진 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데이터 센터 건설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속도 조절론은 다음 모델의 학습 속도 얘기고 지금 당장 반도체 수요는 모델을 팔고 돌리는 지금 용량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 성능이 회사마다 비슷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각자가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내용이 되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능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라는 지능이 특별한 기술을 넘어서서 좀 더 지나면 전기나 클라우드처럼 사다 쓰는 범용 자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일 센 모델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 응용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지능을 얼마나 싸게 가져다가 자기 일에 붙이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거고
1: 네.
0: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능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나 방식이 정말로 그 지능에 맞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말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거 오픈AI 한국 대표께서 다른 발표에서 하시는 거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이제 차용을 하는 건데
1: 네.
0: 그 이제 실제로 산업혁명이 처음 생겼을 때 공장이 처음부터 잘 효율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1: 예.
0: 왜냐하면 처음에 공장의 시스템은 사람이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1: 아.
0: 이 공장의 기계 설비의 구조에 맞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람이 하던 방식에 맞게 계속 되다 보니 초반에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1: 네.
0: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기계를 쓴다는 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계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공장의 공정 설비나 흐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마치 AI가 지금까지는 뭔가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에 기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공장에 들어오는 기계들을 우리가 기계 방식에 맞게 움직인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효율성 있고 다올 때 그걸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거꾸로 AI에게 맞춰야 되는 방식들이 아.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1: 예.
0: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잘하고 커스텀하고 세팅을 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산업체들도 그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많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1: 아,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 옛날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생각나는데
0: 네.
1: 삐삐라는 거 처음 등장했을 때.
0: 아, 삐삐 오랜만이네요. 네.
1: 그때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사람 통화 대상자가 없는 소화기를 들고 말하는 게 전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0: 그쵸.
1: 그래서 그때는 음성 메시지 남기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 글을 제가 써서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새로운 매체가 제가 숙달되지 않으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지금 AI라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도 네.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아, 갑자기 숫자로 파리파리 치더니.
1: 자, 그러면 이 네. 논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0: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나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AI를 늦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럼 결국 이건 프론티어 기업이 정하는 거고 정부, 미국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AI가 어디까지 결정하게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AI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 안에서 놀라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에서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AI와 함께하면서 AI의 방식으로 일도 하면서 또 나의 일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주면서 일할 것이냐.
1: 네.
0: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때 AI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AI의 변화에 맞춰서 어디까지 시키고 내 스스로 어느 부분은 반드시 검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세팅하는 게 결국엔 AI 시대에서의 개인의 역량에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논의는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다시 불거지고 다시 불거질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쪽은 늦추자, 한쪽은 사기다, 한쪽은 우리는 이참에 따라잡자.
0: 네.
1: 여러 논의가 있네요.
0: 네, 맞아요.
1: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 좀 해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중국이 이제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들의 해외 출국까지 막고 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2: 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반도체 설계도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국경에서 막는 게 아니라요. 이 기술이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해도 이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정비를 한 겁니다. 이제 중국 국무원이 7월에 발표한 출경 입경 관리 규정인 건데 이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는데 수출 통제나 기술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중국의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인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든 기술자의 출국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 조건이랑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심각한 규정은 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중국에 원래 출국 금지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을 소속 기관이 보관하기도 했고요. 네. 해외에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행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술 유출 그리고 사람의 출국을 명시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마침 이런 이슈가 불거질 즈음에 화웨이 창업자 런쥔페이가 가족과 함께 야밤 도주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중국 SNS를 달궜던 소식인데요. 9월 11일 전후로 해서 이 런쥔페이랑 가족들이 연락이 끊겼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전에 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중국을 빠져나갔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고 예. 뭐 실제로 중국을 떠났는지도 확인이 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시기가 이 규정이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까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좀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막내딸이 베이징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적어도 가족 모두가 야반도주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질 정도로 이번 규정이 조금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이슈가 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출국을 제지당하거나 제한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마누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예. 이제 마누스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메타가 작년 12월에 약 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었던 중국계 기업입니다. 이제 올해 1월에 중국 상무부가 이 거래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마누스는 공동 창업자가 세웠는데 최고 경영자인 샤오홍이 있고 수석 과학자인 찌 차오가 있어요. 이제 당시 중국에 아니라 싱가포르에 두 사람 다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베이징에 들어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을 못 나왔어요. 네. 4월에 결국에 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 자체를 막아서 이제 네, 인수 자체는 끝났거든요. 네. 거래가 되돌려졌고 네. 이제 중국은 기업 인수만 막은 게 아니라 창업자들의 출국까지 막았던 겁니다. 이제 창업자나 핵심 연구자의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지 뭐 어떤 방법을 써봤다가 실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이런 것처럼 문서나 특허만으로 옮기기 어려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보니까요. 이 핵심 인력이 미국 기업으로 이동하면 별도의 설계도나 기술 자료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게 넘어갈 거를 우려했던 겁니다.
1: 이야, 이거 좀 충격적인 사례네요. 마누스 공동 창업자들은 그냥 국가가 뭐 얘기 좀 해보자 아니면 회의 좀 해보자 해서 들어갔다가 너 이제 못 나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 날 일인데
2: 네.
1: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최근 출국 금지 자체가 늘고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제 B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출국 금지를 언급한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이게 89건에 불과했는데 예. 작년 기준으로는 18만 8천 건까지 늘어났었습니다.
1: 이야.
2: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민사 판결 중에 출국 금지를 언급한 판결의 비중도

0: 2019년에 0.23%였는데 2025년에 7.3%로 한 30배 정도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숫자가 모두 반도체 연구자나 AI 기술자한테 내려진 출국 금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채무나 민사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출국 제한이라는 수단 자체가 중국에서 훨씬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출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0: 원칙적으로는 출국 제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1: 그래야겠죠.
0: 그렇습니다. 근데 새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을 통보하는 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 당사자한테 안 알려도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출국 제한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출국 과정이 돼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외신이랑 인권단체들이 규정에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이 절차의 투명성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개인의 어떤 뭐 이동의 자유도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0: 중국은 좀 예상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별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0: 이제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주요 외신에서는 중국이 기술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뭐 해외 이직이나 기업 인수 이런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측은 이런 해석이 좀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0: 마치 중국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이제 마음대로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너네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입장인 건데요. 중국 인민경찰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 관영 매체에다가 한 말을 보면 정상적인 출장이나 학술 교류, 뭐 해외 여행을 막는 규정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1: 예.
0: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이게 산업 안보로 진짜 해칠 위험이 실제로 있어야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런 요건에 따라서 출국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중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 예.
0: 또 이제 중국은 이런 제도를 우리만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고요. 미국도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너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관건은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불법적인 기술 유출에 연루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해외 이직이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까지 기술 안보 문제로 폭넓게 해석할지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앞으로 이런 기술 안보 차원의 접근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도 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지금 우편투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방대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국가를 파괴하는 사기극이다. 뭐 대법원이 급진좌파에 굴복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제도를 바꾸기에는 선거가 지금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일단 이번 중간선거까지 는 기존 방식대로 하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우편 투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꽤 낯선 개념인데요.
1: 그렇죠.
0: 쉽게 말하면 집에서 하는 사전투표입니다.
1: 집에서 투표를 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선거 당국이 투표 용지를 집으로 보내주면 이제 집에서 편하게 후보를 고르고요. 봉투에 다시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1: 예.
0: 뭐 우편 대신에 지정된 투표함에 직접 넣어도 되고요.
1: 이야, 이거 대리 투표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예. 땅이 워낙 넓고 또 예. 예를 들어 군인처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식이 일찍부터 발달을 했던 건데요.
1: 예.
0: 지금은 일부 주에서는 신청도 안 해도 됩니다.
1: 네.
0: 그냥 등록된 유권자기만 해도 집으로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날아옵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은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있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집에서 혼자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면 이게 정말 본인이 맞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투표.
0: 네.
1: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점이 논쟁의 출발점인데요. 예. 이제 보통은 투표용지를 보내면서 봉투에 서명을 하면 선거당국이 등록돼 있는 서명과 대조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인 걸 확인을 하고요. 뭐 주에 따라서 신분증 사본 같은 걸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또 선거관리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기표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신이나 배송 지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편리한 대신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또 뭐예요?
0: 과거 2020년에 기억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특별히 폭발적으로 한번 늘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보다 우편 투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1: 예.
0: 그러면서 좀 묘한 개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 표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지지자는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하는 비율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 투표를 먼저 세고 우편 투표를 나중에 세다 보니까 이제 빨간 표가 먼저 나오고 파란 표가 나중에 나오는 블루 시프트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뭐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던데
0: 그렇습니다.
1: 미국도 약간 비슷한 유의 갑론을박이 있네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꼭 등장하는 게 또 부정 선거 얘기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미국도 그렇습니까?
0: 네, 똑같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상을 바로 이제 부정 선거 주장과 연결을 했고요. 이제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민주당의 표가 쏟아졌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우편 투표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과 이제 우편 투표가 조작됐다는 건 좀 다른 얘기기도 하고
1: 네.
0: 또 실제로 부정 사례가 개별적으로 적발된 적은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아예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0: 네. 아예 없애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체국에서 한 번 더 걸러내보자 이런 겁니다.
1: 네.
0: 지금까지 미국의 우정공사 쉽게 말해서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배달부 역할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선거당국이 투표용지를 보내면 배달하고 또 돌아온 후 투표용지를 다시 선거당국에 가져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우체국 역할을 하나 더 추가하자 이런 의견을 냅니다.
1: 뭔가요?
0: 네, 우체국이 우편 투표용 봉투랑 유권자 명단을 확인을 직접 하고요.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아예 배송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건데요.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우체국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게 하자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택배에 송장을 찍듯이 투표용지 하나하나를 추적하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1: 어쩌면 대리투표 방지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제도의 합리화 뭐 이렇게 아니면 정교화 이럴 수도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0: 네.
1: 자, 그런데 투표용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자는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갔다고요?
0: 이게 조금 제도적인 문제까지 얽혔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누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인데요.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실제 투표 관리는 각 주가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연방기관인 우체국이 갑자기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상으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선거 방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주정부와 유권자 단체들은 이제 대통령과 우체국의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우체국이 우편물 규격과 배송 조건을 정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다. 뭐 이렇게 맞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편 투표가 안전하냐의 싸움인데 조금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미국 선거의 룰을 워싱턴이 정하느냐 각 주가 정하느냐 이런 권한 싸움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1: 네. 이런 것들을 CCBB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하면 논란이 끝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본 게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이제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거는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수 있냐 이 문제가 더 컸고요.
1: 예.
0: 이제 앞으로는 각 주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새로 만들고 또 전산 시스템까지 우체국과 연결하는 문제와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1: 예.
0: 또 지금 바꾸면 오히려 선거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는 일단 기존 방식대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우편투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에 우편투표의 논쟁의 핵심이 좀 단순하기도 한데요.
1: 예.
0: 이제 투표를 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을 과연 누가 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의 대선 이후에 이 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불신과 맞물리면서 우편투표가 선거 때마다 다시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사실 말씀 주신 지적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편투표 이것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뭐 상원 또는 하원 의원 선거할 때도 많이 활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여러 차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건 최근 일어나는 선거 결과가 다 너무 박빙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네. 아주 미묘한 어떤 유불리마저도 당락을 결정하다 보니 이것도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0: 네.
1: 하여튼 정교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건 쓸데없는 갈등도 야기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0: 네.
1: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설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과거에 했던 말과 이번 선택이 좀 다르다고요.
0: 그렇습니다. 버핏은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 그랬죠.
0: 네, 대표적인 게 2006년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당시에 버핏은 부모가 뛰어났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중요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운동선수라고 해서 자녀에게 올림픽 대표팀 자리를 물려주는 것만큼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1: 유명한 발언이었죠.
0: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자신의 막대한 재산도 자녀에게 그대로 생속하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부의 세습에 대한 이런 의견 그리고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 버핏은 오랫동안 깨어있는 투자자 이렇게 의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승계에서 장남인 하워드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을 맡게 돼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더 눈길을 끈 건 버핏 본인의 설명입니다.
1: 네.
0: 지난해에 하워드가 그 자리를 맡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내 아들이기 때문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녀 모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능력보다 혈연이 회장직 승계의 핵심 이유인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돈은 세습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자신 평생 1군 버크셔에 대한 영향력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미국의 금융회사들 대부분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했던 적들이 많아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역시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실망도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일단 하워드 버핏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0: 네, 버크셔의 실제 경영은 이제 다른 인물이 맡습니다.
1: 네.
0: 그레그 에이블 CEO가 맡고요. 하워드는 이사회의 의장으로 CEO와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 네.
0: 이제 버크셔는 시가총액이 1조 9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1,51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 집단입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 뭐 미국의 대형 화물철도 회사인 BNSF,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소매업 이런 데를 수십 곳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보험료 중에 아직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 이른바 보험 플로트를 투자에 활용해서 회사를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1: 네.
0: 이제 보험에서 들어온 돈으로 주식과 기업을 사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했던 겁니다.
1: 네.
0: 이제 앞으로 이런 거대한 조직의 투자와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블인데요. 이제 하워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CEO와 경영진을 감독을 하면서 이제 버핏이 만들어 놓은 경영 원칙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버크셔를 여러 회사로 쪼개려고 할 때 이걸 좀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버핏도 이 하워드의 역할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평소에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경영은 에이블이고 이사회 감독이나 기업 문화를 수호하는 것은 하워드에게 나눠서 맡긴 셈입니다.
1: 네. 하워드 버핏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회사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인지 궁금해서요.
0: 네. 이력이 좀 독특한 편에 속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월가의 투자 전문가나 대기업 CEO가 아니라요.
1: 네.
0: 이제 농부와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고 예. 지역 보안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1: 야, 이거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상장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오랫동안 버크셔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은 하워드의 역할이 이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독단과 부패를 감시하는 감시견에 가깝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워드 본인의 표현도 좀 재밌는데 버크셔의 기업 문화를 지키는 일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않고 이제 주주와 경영자를 공정하게 대하며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거 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 경영 또는 지배력의 세습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이게 의장 자리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단순한 인사 문제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까지 함께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예.
0: 이제 현재 버핏은 버크셔의 의결권의 29.7%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크셔에는 A주 그리고 B주라는 두 종류의 주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이제 버핏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A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B주보다 한 주당 의결권이 이제 만 배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버핏이 가진 버크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얼마짜리 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크셔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의결권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버핏이 세상에 떠나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1: 네.
0: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의 대부분을 자녀들이 관리하는 자선재단에 넘기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버핏이 빌게이츠인가요? 둘이 재단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사회기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럼 앞으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버핏은 2006년부터 게이츠 재단에 막대한 규모의 버크셔 주식들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넘긴 B주만 3억 2천만 주에 달하는데요. 근데 버핏은 2024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게이츠 재단에 추가로 기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발표한 걸 보면 생전에 해오던 연례 기부에서도 게이츠 재단을 제외했고요.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네 곳의 재단에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1: 네.
0: 이제 사후에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또 별개인데 남은 버크셔 주식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선 신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금의 사용처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또 버핏이 세상을 떠난 뒤에 10년 안에 모두 자선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1: 예.
0: 그래서 자녀들이 주식을 개인 재산으로 물려받거나 뭐 버크셔를 대대로 지배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이제 자선 신탁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에 딸린 의결권도 존재한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사회에 환원한다지만 이제 버크셔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은 계속 남는 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다른 억만장자들의 기부 방식과 비교했을 때 버핏에서 선택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0: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와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두 사람 다 모두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네. 환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자신이 만든 기업과 가족의 관계를 정리한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1: 예.
0: 게이츠는 자녀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이나 이사회 자리를 전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이츠 재단도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요. 기업과 재단 사이의 지분 관계도 끊어냅니다. 근데 이제 버핏은 장남인 하워드에게 버크셔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기고 남은 재산은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넘기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버핏의 마지막 승계가 좀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물려주는 것도 세습이 아닌가, 뭐 같은 세습이 아닌가, 다른 세습인가, 이런 버핏의 선택이 이런 질문을 조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우리 기자님은 아버지가 빌 게이츠하고 버핏 둘이 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승계 방식을 더 자녀로서 선호하십니까?
0: 아,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버핏이? 네.
1: 버핏이. 네. 예. 저는 이럴 때는 둘 다 아유 어느 아버지면 어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1: 하여튼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을 버핏이 최근 한 것 같습니다. 분명 네. 자식에게는 안 물려준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말씀하셨는데
0: 네.
1: 뭐 10년이라는 텀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마지막에 하시고 가시는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중장년층의 65%가 부모 부양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답한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0세부터 64세 사이 중장년층의 인식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4년에 65%로 10년 전인 2014년보다 15.9%포인트 늘었습니다.

0: 반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13%포인트 넘게 줄었고,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3.4%로 3.3%포인트 줄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피부과 원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마취 등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 내부에서 22톤 화물차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터널 내부에 진입한 화물차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잠시 멈춰서 있었다는 버스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사는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6월 초 40대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7월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알짜라고 하는데요. 알짜와 비슷한 말로 알짬도 있습니다. 알짬은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짜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짜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평일 낮 11시에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죠.
1: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때는 2000년. 우리나라의 한 음악 매체와 인터뷰를 한 핀란드의 그룹 스트라토바리우스의 보컬은 한국에서 그들의 노래 중에 유독 한 곡만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알고 있어요. 인기 있는 드라마의 중요한 테마로 사용되었다면서요. 우리를 발라드 그룹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드한 밴드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몰아치는 헤비메탈 음악 속에 조용히 자리한 발라드 한 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 스트라토바리우스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긴 음악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스트라토바리우스입니다. Forever.

9월 21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스트라토바리우스 Forever였어요. 580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첫사랑의 이 곡이 사용이 되면서 이 노래가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스트라토바리우스는 사실 뭐 북유럽 쪽에 워낙 메탈이 유명하잖아요. 핀란드를 대표하는 헤비메탈 그룹이었고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앨범을 산 사람들 중에 너무 시끄러운 음악에 깜짝 놀라가지고 앨범을 환불을 받았다더라 라는 전설이

0: 내려오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들도 제가 그 우리나라 매체하고 했었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Forever라는 이 발라드만 유난히 좀 인기가 많고 사실상 이 노래만 알려져 있다라는 걸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좀 하드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에 이 곡을 쓰기로 했던 뭐 감독님이 결정하셨는지 음악 감독님이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크게 이 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서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을 끈끈하게 만들어준 음악이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상 스트라토바리우스도 앨범 만들 때 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앨범 흐름상 이 곡을 하나 넣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걸요? 이 노래가 가진 파급력이 그 정서의 울림이 이렇게까지 깊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청취자들이 해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음악은 만드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몫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신 거겠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미니 게시판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 무료로 접속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시카고 If You Leave Me Now 조주연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음악 김지연님이 아침 저녁 선선해지니까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골라주셨어요. The Dream Academy의 Life in a Northern Town이었습니다. 김수정님이요.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왜 유선 이어폰으로 한쪽씩 나눠서 음악 듣던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 얘기 들으시고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주인공들이 두 갈래 이어폰 잭을 사용해서 같이 음악을 듣고 춤도 추던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영화 보면서 와 저거 되게 간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살까? 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줄의 이어폰이 양쪽으로 닦일 수 있게 네 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게. 맞아요. 그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스티비 원더 For Once in My Life 이 노래와 함께 9월이면 또 들어야 되는 곡이죠. 김남명님이 신청하셨습니다.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두 곡 함께 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아,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봅니다. 오늘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활동했었던 미국의 그룹 The Turtles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한테는 해피투게더의 그 그룹으로 유명하죠? The Turtles. 1960년대에 비틀스 열풍과 더불어서 사랑받은 그룹이었는데요. 원래는 The Crossfire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The Turtles로 이름을 바꾸고 1965년에 첫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합니다. 이때 들려줬던 첫 싱글이 It Ain't Me Babe라는 곡이었는데요. 빌보드에서 그때 8위를 하면서 신인이지만 좋은 성적으로 밴드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1969년까지 5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Love in the City라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60년대를 풍미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5년부터 70년까지 활동하고 해체. 비틀스도 70년에 해체를 했으니까 60년대 그때의 이제 락밴드의 감성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처음 데뷔를 할 때의 스타일과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타일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이 가수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극명하게 데뷔를 해보고 싶어서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데뷔곡이든 마지막 싱글이든 다 그때 60년대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해피투게더가 아닌 더 터틀스의 데뷔곡과 마지막 싱글은 어떤 노래였는지 지금 들어보시죠. It Ain't Me Babe 그리고 Love in the City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he Turtles의 데뷔곡 It Ain't Me Babe 그리고 마지막 싱글 Love in the City였습니다. 4803님 안녕하세요. 골든디스크와 늦은 밤을 함께한 지 1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똑같은 음악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더 분위기 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서 골든디스크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혜림 씨의 나직한 목소리로 제 신청곡 보이스 투맨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부른 One Sweet Day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골든디스크를 이렇게 일상의 루틴으로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제가 그 일상에 해가 되지 않게 잘 스며들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음악도 라디오에서 들으면 더 분위기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내가 골라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알고리즘한테 맡겨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고른 음악하고 되게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들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질리기도 하고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은데 하면 또 제가 이제 선택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신청곡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아는 음악이

나오면 반갑고,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오, 이런 노래도 있어? 하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세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은 확장이 될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의 음악 듣기가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미와 묘미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저의 욕심일까요? 그래도 4803님의 일상에 골든디스크가 잘 들어가 있어서 저는 뭐 그걸로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곡을 좀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나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볼게요.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보이스 투 맨이 함께한 원 스윗 데이. 이 노래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간 듀엣 스타일의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최희연 님이 도니 해서웨이의 딸이라는 걸꼭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랄라 해서웨이와 마이클 맥도날드가 함께한 No Lie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8606님은 조이시 반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ce to This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곡 이어서 들을게요. 먼저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맨입니다. One Sweet Day.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9월 21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3932님 신청곡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2: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Thank you.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